0: 오네. 다그리샤. 이 총초부터 큰 민고에 무슨. 라오 망고 뒤제 도대. 과처부 제민도 상매 대제 되었어.
1: 진다 잼버시게 아직 뒤제 세야 그리노.
0: 제상체. 뒤제 류주 총배 민의 스위너. 류주 총바 님부 하러래.
2: 은지라. 也太节操，面具情美。

0: 인린 백인의 인기리
1: 녀영로로 자게 징베드 자다르게 겹지 차루지치
0: 저리 에비가 차제자 주기슈
2: 저리 에비가 차제자 주기슈
0: 다르게 겹지
3: 년도랑은 주대 샥주시 조이 캐나 칠로데 마피다
4: 레스
5: 차도 렌치사

0: 대자카투다 인파자다 차시 안 차이 혼의 지주 염제 레제베
1: 렌체리 깜파세 지도 차시 쓰자
0: 차 인슈나 캡디에사 인파자다 차시 안 차이 인랭 부토이 레와시 모라하니라 뉴슈 제자 차루토야 요마시 제산 리토 림네 페니 투마시
1: 인파자다 차시 도도 차디리
2: 그래 정신
1: 等这些不可行，
0: 再去看张国秀，说不定了多。
1: 等一下，你别，
0: 偷偷马上坐下吧。
1: 我坐程序所里有马西。
0: 压下去。坐程序所里有啥？看线索，
1: 绕过去我也对。
0: 咱给张国下压去，下去请预备。
1: 下去来边听个剧情预。
0: 先聊去。

0: 趁着AB给差姐在出去。好，拿着路。Let's
1: 行得起。
2: 天水田长过下来。哦。这个要他自己不得了下，眼下就只按照一次就别去当心，工分允许的优先不到下雨。那好过来，我擦几分钱，对在那里，给啥子钱？天水长下一步的话，差不多，我都有点好奇心。
0: 怎么巧有些车子是你走？车子啥子？
1: 마이다 클리다 나가지 클리다 뭐야 클리블리 마들 정말 시야 요새 계시

0: 왜 땅 아 잡으래샤 인다 나라니 비즈나기 아라디샤 바게브지 소소소 나로 로주르다
1: 다시 부딪혀라 나 로주미 라님도 면강이 예수칸라 봉진예 되기 단도 로비나 아제다 부군이 조르
0: 왜 아제다 부군이 조르스 나데 냐데니베 아 라오조랑 오네 비스도네
1: 랑다다 김자스 메자 두즈심나
0: 나 김자스 임디도 이네 나 타다 맞지? 라 됐다 됐다 남캐 남구족의 킨도가 왜 바샤체 치부 딘제는 나 체지 왕이야 민요물 비
2: 샤슈지 앙장 인수치 비주다시 공부 인수네 인생부터 하샤비 정류 하자 요새게 대교 재미 마가 샤슈 시아치다 정류 하자 요새게 뒤시 매교 나샤
3: 당도 맹가나 개두 닝파다 착시 맵차자 디랑게 제도비 당부 찍고 드시
2: 직전은 인거 세제 양야 장고 샤니 진표 여보 희시 고추 장수 부초면서 자고 유자 고르시 닝그 차셔야 될 주진 씨 메시지 닝바 요제 배주다 자도 차니 지지버 니 고시
3: 니네 치마리 장게 쳔상 지브시 샤시 시도 논주 가게 쇼무소 랑게 셰베 님중 내리디 라양 년거 춘주시
2: 샤슈지 앙자 니스치 비지 다시 공부 니슈네 인생부터 하샤미 정류 하자 요세게 대교 재미 마가 샤슈 시아치다 정류 하자 요세게 뒤시 매교 나샤 직전은 인거 세제 양야 장고 샤미 진표 여보 희시
3: 니네 정말이 랑게 쳔부 상은 너무 수
2: 예 샤슈지 앙자 니스치 비지 다시
3: 下去去的能住小木松公分你是那女生不多下雨体会让给推最干木松整日快下有些别去当街体格切米年多孟娇阳点点车是美军破败破墓地别去恩吉王了搞着阴渣破土前面顶着破呀顶着阴渣他的顶着下呀没被车顶人心给出哪儿的
4: 这当前你最顶着我了俺们就所以呢所以你打最为密了下去请你用马上看一次能这么多经给俺们这些啥用过去同学们下去前三年前他不多顶着这些苏图年来长过下边过时以俺就苏界亚中农民都俺个人过顶着云年俺们就把我拉去过时王阳明给长过下边过天空去不上写送啊
3: 地泡妹子都是的让给是呢王阳明给孟娇阳是个杨梅呢包小学给王阳明是个地面呢让给包小学是个月参谋听这句看来是得拦截点可是有啊杨九的
0: 既然做王阳明了，其他农民族，咱们这一辈子是留不下的。给路了，既然给收拾那的。王阳明，他的让俺们这了，谢那给，上给小舅舍边进去，没让你们村内的村民们三年嘛三年，开车去的没让孙伯爹偷不起，你让给接不得，你辛苦于，让工资这些拿回给我们子。 你个女婿马家呀，天天要穷要骂谁？一年没让他爹娘打打钱，让给身边这块几户的客人没几个月啊！让你给谁有的？苦苦的。
2: 那，你打在，请我去嘛谁？没让妈个的爹爹多，
0: 你
2: 们是咋样谁？我那了。
0: 디포무지기 내서 제슈들다 모란지마 소주 시워대지 도로지뒤 라는 급동 다루어 전성부득이
2: 쟤는 그래 저래
0: 기승아 랑이나 남산 면주 제수 생각이 엄지 캐브질 베레시 모랑마디 강도 지도 쟤는 총수지수로 쓰지마
2: 니 원신매
0: 니 원신그유 니는 하베레슈 대톰대제 가지가
2: 쟤는 겔라히랑 강아차로 난다 도시

0: 겨우둥이 마자 보아요지 단대 뒤지디 님지 나게 장수디시
1: 나 겨우미 동원에 먹어
0: 겨우마시 겨우마시
1: 야구다 오늘 이만한다 미도 다른가 성구시라 티에쥬 녜어 와야밀리 이미시라 키기
0: 와야밀리 이미키기
1: 나 오늘 와야밀리 이미키기 가부티제세 미시도 마세 수수 가부치세 미디치도 탐제레 동시야 고급잡시 미상마 고급디르라 싱마다 대외 미상마 수수 가부치네 미시다 주도디르

0: 상계 정리를 통주치니 고변 관라라 통주치 교와 말다 광계 미컨주머 주냐 쓰이 마시 상계 체조강 미효는 지뒤다 미수자는 지치 고발에 나와 마시아봐 뇨내 법에 미치 승바 조그리비 아 저 눈이 여리비 아
1: 이내 조리 쉐부 유라게 갈래 통시 숨기
0: 미디 쉐바니야 요 마시 상계 미게 휘아디 所以人心的牛脊的主差些地地恩之苍灭主托也有马些地上个灭绝了这类是让一个切切个事报销去上个灭地我那上个明大即不是下贪借了水共托为马切
1: 他都没藏嘛心思亏不起地要我是他日的我对他让起肉嗯推木门也不起起我的我一人给苏门能是要的这个还有人要多你也写不了是他个样啊得不起这个样啊切子
0: 수지리이미체과의요마시아루이리이치치시상례된데 남양교원매비 지동시 톱주닝치시

0: 빨라. 그러나가 피 봐.
1: 아, 나대 손도 찔려 비. 가리. 전례 사슬비.
0: 어.
1: 장가 넘주대 되나. 나 통도 잔 맵자시비.
0: 통도 맵매. 나 공부민도. 뒤주 날 대두. 양스키란 토야 매봐.
1: 네 신스. 상경아 균주치. 이내 라로 대부치. 제만에 나리 내자. 민간나리 내시. 상리 양승아 토우르다.
0: 카리나.
1: 파스네 장게 싱

0: 경고증. 지가부. 저, 你是家主.
1: 레스. 봐라.
0: 아, 기부치쇼. 왜, 대유 통제. 용수 돈은 가글다.
1: 레스. 봐라. 키란 게 볼로 여우시 경우도 와.
0: 시베. 장게 마시베 내지 멍구여 왔다. 나 땡웨 롭신을 조디. 류젤 가부시 자유. 란초 볼로 다 강세 볼로 가리 내 신구이다. 年年塞了 地对应开了罗中罗街前为咋 罗进了罗门局长来读马戏 篮球玻璃如果是做过去呢 看过些茶园的 喂 顶这一呢 罗不清给娘们这真多难了 你如果这些 俺送别拆那雷牛鱼 俺所有人过开买的 玻璃有你做的应的 你如果这个开心没的事
1: 既然可把天内开心没的这 既然了苏瑞佩佩通道 가초 신다 열삼삼무초.
0: 미크 제시 내기 뒤네 가초 매부다. 정인 소화 매디 좀 말다. 소디 카지. 르동 치와 키고 요시.
1: 지는 기라게 르동 마고 나도 와. 나이 르동 남부.
0: 네 켈린치. 장창롱 제베 규림 나라. 나 장치라 규르고 대야 마치. 디겐게 로디게 나랑한 원네 농교시라 기기도 와 이네 가다 도비나 장 아무나가 르도 망 나요지라 우리 망 규요시 장기 조급디 콩그 차례티 베게 조비 급디시 지주 생각을 내가 뉴슈 제보다 작주 먹고 요시 레게 제도 니们 가시 상 투야 유고요 마시 독립 조국 위에 표매 딘지지기 미주당부 탱탕구대 중세 가리에서나 표매 신다직 탐지 아마스 표매 모두 콩을 야마 최상시
1: 최상콩게 타부도가 아무 충족이 넘겨시 딩민도
0: 장게 디제스시에는 아무나를 당뇨마 제입시다 콩게 타부도 자무티를 납자마조야디 코랑기
1: 上个罗布正点了滚地以后嘛担不起俺们这个烟气都没松过些失败了前年他们借矿给送们的洗钱币呢矿东军嘛给不起菜汤点被俺们拉起了呗<笑>

0: 모랄 잡으세요. 매요. 모랄 잡으세요. 매요. 모랄 잡으세요. 엄지라 봐도. 엄지라. 엄지라. 엄지라. 모랄 잡으세요.
1: 왜? 계속 잡아 줘. 아,
2: 가 되다. 계제모스 계제모스다.
0: 모랄 잡으세요.
2: 어디 찾지 가지 가.
0: 모랄 잡으세요.
3: 잡으세요는 수입이 아니. 잡으세요.
0: 쇠쇠.
3: 잡으세요. 내 계속 되게 계속
2: 되다. 아, 개야 말이 내지.
0: 도배다.
4: 줄리라. 남나주디 네파스가 태도.
5: 니그 파르탄소 장무균 대시아시아. 전할 라스토시아.
6: 제나 난다요 마르바.
5: 저디 부고베지라. 우르돈리치아 난다 메비나. 지자네 내가 제요 마시.
6: 겔라 주비다. 탄다간즈 장그 부고야이. 녜셰 고두게. 나 수제
5: 보고 주셔야 여러분 계직은 됐어요 우리 단도 뭐라 리부 당세지 장례 리부 당고 열다 도스네 보고 뒤 미부도 서거지 남자 지역 말다 룰루치 엄지의 兄弟 치다 서거지 집어 봉라 도스 쉬었으마
7: 남자 마시아 룰루치 씨
6: 도치 씨 글리글리 씨 습소 나셔
7: 로로 사블린 조르베
5: 네베낭 위지

0: 내배 계란 채로 되면 또 쓰기.
1: 예죠. 마디 봐도. 장나 지지 망세 나다 미도. 장나가 보게 가미도. 마가닌 근데 제 유마시. 마디 봐도. 너도 비르도 비우도. 야면 게 알아. 딱제 제가.
2: 장구시에나 나 마디 비미도.
1: 쟤네랑 같이도.
2: 나 주고 된 시기. 뉴티어 카나 미창모 판초 추추 제디기 나 주고 된 예제디 그르샤.
1: 라는 지나가 내 얘기 말 봐.
2: 팀원 알아 로고 침 쉽지 유 승부휴. 이내 다리 가르 재미는 심은수. 나를 주고 대도 암자라. 로데베 큐니민도
1: 내주신부터들라자 심나시나 끼워줘 샤샤지 마이바 샤샤니 급디도 내주들이 제일 심두네 시나 끼봐
2: 스스로 내주라자 입에서 시기
1: 인도 불락해. 상계 매드 겸수 숨기. 매드 겸 없이. 다 유쇼. 자고 잡으셔.
2: 나 매드 겸은 누 매. 급두두 범은 춘추시다. 지성치 추 교용기. 멘더 카쇼제 군인 뉴스 포스 삼추
1: 등의 신규 다시 영마시 계시나 시나 깨보다 희한아 마디 파르유네 음식에도
2: 얘기에 단지 음식리에 숨어
1: 재능이랑 뒤에 휴대하고

0: 따잡으시야. 야집뒤 클리제는 뭐도 인다 롤 훌부속시 야 하던시 클리인다 클리클리집시 그제도 제나다다제도 와 돈도도스동
1: 장기 년노우간의 주조치기
0: 지마사 디원의 요주유매장 국조수유 이다.
1: 팀은 당구 집에.
0: 어. 야. 가시소. 마티 갈 거야. 마티 갈 거.
1: 您天别说是谢酒。
0: 您拍这的，查些对比呢，能大米多。
1: 钱能啊

0: 어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어디 나란주 사물도와 대예 티레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대 별 체념도와 대 대신다 대 이네야 수업도 직신다
1: 그때 나 저의 한국어디 진짜
2: 다야 자가 기사
3: 자들레 돌도 주게
4: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지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이 영중의 멘스리 제장 자리에 견 직민도라
5: 자나고 야구지 체육이
4: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직원이 또 세감 줍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연은 주수 딜의 링지 포보다 아니 주수단은 最 야구지 링기
3: 자야오스차샤
6: 都是要出口下了你让了别去大家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去落了呀你没我了呀妈妈洗洗的南部了呀那不帮不要不去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们那个班的门子也不去那热闹他是温州传媒全国长韩立方从康公司彭冷苏米州三别我韩立方从康林国下蓝体给科布洛车开始韩立方从康
7: 红果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不一样多啊你就这样不行多养过养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初还红果的花不钱不送账刚把那几个汤刚别说到证明那照顾很巧多啊

0: 도시 좀나 나 제가 피. 다시 파사. 키라 컴플레나 니비.
1: 예.
0: 쟤네 키라 대피야 너야 말다. 키라를 컴 그치시고 사지 그네고. 걔 현다 건재 그치시고 나도 나 저디 컴 가리네 역시.
1: 대수님 삼단주의.
0: 쟤네 도스나 볼 순간 태도. 나 저디 컴보 먼것이 자유. 네 클릭클릭이라는 거지 시죠.
1: 오늘 가리네 여러분.
0: 예 맞지. 키라 대대 굽는 거지. 피다.
1: 저.
0: 피다.
2: 엄지와라게 인근 뉴쇼 말려야고 송슈 얘니 갈수 없어
3: 디닝강아
0: 저 대도를 샥주 제브리 기라 돌 됨나 이네 코 칠레메 송도와
3: 나리 가이스는 갑대디 샥주진 인게 멤버 샥주 서주리 토체 아 걔는 말이 페오 메어베 장게 데스타로치다

0: 오샤 큰 대민도
1: 샤이야도 교부든 조시되다 님도 갑시다 사간 계좌였다 네 쇼게네 민용 알주비
0: 네 연루라 천천고고
1: 요쇼 숨 니지
2: 야사야 심부 가능아 봐
0: 지난해 그랬었죠
2: 진보관에 등용 되게 남겨도 돈 되네 네 신청 지금 심부라 야자
1: 원야민 고아치소
0: 다들 지동 총사 추도 내게 아봐 고 먹었으기
1: 대야 갑수에 미에없사 되다 교부디 야옥하 좀도
2: 도구에 샥샥 야옥시도
1: 다다지 내강기 면역에 세야라 니자도 어찌는 줄라 멍자우양능 미 원야민기 고치기사
0: 배진 오라콩게 자수제 마관양슬링메죠
1: 당도 니에 다가랑 삼주 이내 제일 콘츠 군주다 지동 걸머 집지 샥슈 고치기사
0: 샥슈 갈채래
2: 샥슈의 왕야민게 제약하시지 샥슈 제약 위톱 여름에 직순의 개 여름에서 치샤 더더 육적 하나리 제가 치샤사
0: 콩의 모퇴 딘제스 치나 왕야민 가부수지
1: 다그지 루이 랑도스 심림두 이야, 아, 같이 그래.
3: 걔라, 나 쇼수야 클라스야 알베. 도움이도, 멍저야 야우차샤, 교사를 법도 봐.
2: 그래, 고다.
3: 뭐니 도움이도?
1: 야, 교부대 시대다.
3: 你让谁落地我姐克拉斯塞擦松的孟家用菜个经理莫让了给让你抓的巴拉水煮欧拉的年代卡斯卡亲戚莫让下去过吃煮煮米多可以呢看意思呢让车去看面不送走掌握了下去下回头有马鸡让给新米呗新个月给谁孟家用你做拉用呢俺你们给点一点一点等到要查多写个罗的
2: 莫然他的要查有那面呢让给这次那些些小区切不是吧那边能没许多切品呢让车军营接着的莫然巴拉苏嘞你也救不得空给俺你也不是他能个事许多是他个话是个事上你我那国不让这些米子让旁边搞肉饮不行个月儿呗啊中俺们就那么这么儿呗可怜俺们记账 미즈탄다 신기 매자

0: 주신 신부 휴라가 맞채는 게
1: 세제교
0: 디저 참라 아유
2: 맞아미야 허리오리 도스 고르죠
0: 주신 신부 휴라가 맞채는 게
1: 시교 마신 예사 아리
2: 가서 견미도
1: 아리 과거 힘이 누구야
2: 어 배신 힘이 없자
3: 집자
1: Kiran tur demna, ngan zi tak jie xip za qie ni, Kiran jia lian sep ju piu qiu. Yang xiu.
0: Zhu zhin la. Ola khamsa.
1: Meng jiao yang ge neng mi, rang le xiak jue ting zhi, qie yang wei tuan min du si song gu tu hua.
0: Zhu zhin la.
3: 各地对你都在让我送上，想去接我去就是你去让随便吧。
0: 他是，地皇哥团大了，你也就我个钱财，让给教员接不上。你让了，也就是你，地皇来了不是？一年前了，地皇想去看这球没得，就这么大了，你手卡着拉玉梅，我最羡慕中啊。欧了，大大么长，长期要求下，第一天呢，谁不看我呀？

0: 아자 왕라 차례는 그 위에 디카르사 기랑기 제시시 야로나 기랑 제시 야로나 도스네 파피죠
1: 니드미슈 토세 요르다
0: 어제 오늘 리샤 내가 재미도 감사. 라멍 자연 좀 봐.
1: 이. 키나 어.
0: 예민한 로신치 수유. 왕야민기 공제면 보이.
1: 아, 네 전수수. 집안 나주 담배 규제도 키란 제뇨.
0: 어. 대령아 전배 우직 섭취제 장다 기체가 용비. 엄제 왕야민기 샥주 제배 규제면 나라. 맹가가 직순의 계배 도구도. 계세단다랑소고낭다미도나 증마사로 아, 네, 마시상 관리소
1: 레네그 국어
0: 어, 엄지 왕양민께 레네그 국어 다 뛰지 让着 지구체니 自动태기 캐린들의 제조 중에
1: 기랑 걔가 송구유
0: 어, 민몽구지게 셰야라 엄지 왕양민께 샤소소 가로인스 럭비사
1: 디키나 주민가다 저와 가로여지
0: 아 키에세 균대기 가로 저와 있는 기회요 마시 이내 단다 샤 엄지 왕양민께 내부 손자 내수 믹세지 제자 멤버 왕양민께 멤버 군주다 저와 여시 나 주민가는 예와도 시도 시고히
1: 아니 나면가 말레고네 은이 오싱규
0: 오싱규 에 제나 가로 저와 마셔봐 다니야 세브신스 엄지 왕야미게 자라 투미기 삼로다자 직수네 계제 시작주 제브리시야
1: 직순의 계제 시작주 제브리스 가르송 고시
0: 어 어 왕야미 제주 강매 부송자 코코샤제 시작주 제 위톱 요마시 세브셰비나 장 시작주 제베 제를 주기니 뭐 가르테비네 장다 장그 능미 주조 제베 쉬고 왕야미 제마네 엄지시아 용마시 你倒不能加油落地不起既然你听过呢我先把恰秀其实小区前面有人拿了俺们就王阳明给那边明白的呀三路的配件件这些钱拿了自动给你切除一年明白个这孙的改变曾经给你听说俺就你把都套住你不切除然后落地不起俺就让你面具去你给面部姐姐这个面具姐姐了给你请示俺们就来不再回去让俺们懂啊你许吧先的俺们就来
2: 今天给明哥五只里啊王阳明给我几个亲友们四个叔叔马上来这到工具店弄大名度我们这几那么过这他那两个天做谢那撇进七场面中可以呢这了国内几句准备我们去给他去你去这么是
3: 日，我弟弟了下去检查些新面。那件事他同不上，心不在拦住。一年他都不多，我心不在接不的，可能突然要嘛事。弟弟那年前把下去立住都不送过是吧？隔壁对下去那说你面对面的给他讲，也是真大事。我讲就这些些面。
4: 他听着，俺们家的没有什么钱准备送上，钱准看些嘛对吧？
2: 欧拉，我眼睛看这些呢，看上新年，多一些东西。 主任了，来了，叶科长，叶三叔，来，给你个ICU内麻醉用的，没得东西，是不是落下？你也开始吃不着，姐姐吃的，汤里汤里吃，鬼鬼熊熊吃的，俺没打你没多。既然主任的屋吃着，既然给过多少用难的，可是没不得什么农民呢，能有点这顶个的呗？啊，记得的，叶三拿了。
3: 我那个没，
2: 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没，
0: 아제 오야미
2: 오라 플레스
3: 조지라
4: 라 니에티린 이지 세브 소이 미디 양이 니에 포모 가르체브레
3: 라
4: 노디 제 유야 쫌세 가르체
0: 오야미 교세 시슈 이다 고로마나 고로마나
2: 주실라 기라세야 네
0: 가르고르시야 가도 간조시
2: 오라 네 저양 된다 되라 뭐 집에서라 세서 세상에 기라라 건다 주기 뭐라니 주체도 신부 가족의 망신에 뒤지게 생차 세상에 대자수라 머티베 차요시 카인스 나가 말라
4: 나스 장 가르쳐서
2: 뭐라 네 가니시
0: 가니나 대회장게 색주 차요 마시 지동 겐게 내다 달쉐르 근치 색주 차레 고긴수 그지 갑대도 내주 자주 고인 바 차쇼 샤슈 제사베 제라 엄지신다 지젠 타마르베
2: 보라 엄지신다 지젠 유마시
0: 카리나
2: 나마랄 가비유상이
0: 자게 가르셰바
2: 나마랄 가비유 제사 인증하래 겹이 니에상 다 지유

0: 대다디 자오양게 싱그르베 아
1: 배진 배진 싱그 있기래
0: 배진 싱그르스 가스그래 연지 싱그르에 말해 어디
1: 오라 대다디 기치 세진이게 세세 옆도야 여마시
0: 이지 세세 자오유 디니에 보면 명자다 종아요리라 샹주 세사베식 대타다 종아오지
1: 아지 대다디 배진 아직 뒤에 쇼메
0: 아직 가리 배지 배지 쓰래 아 대규기 세대 추주주 세유 뭐 대리 가르쳐버래 아 니라 세우 대다디 개체버래다 기라니 연이 가리 좋아지 삼리 야우다지 레이겜시
1: 대다디 니 모토지 신유메 이내 은이 샘튼데이다 세상아 이시유
0: 모랑가덴데가츠도요시.
2: 다디 구쇼멍라
0: 자 같이 가요 봐
3: 王阳明 让爹去打。

0: 대비 조용히 ST 통보 토르머 진비 닝스가베 나자르시야 이내 디나라 네버디 로라 차도 차장 체브스 치시야 제사 대문 나서 가르포뉴이면 떼나마도 땡기치 도야민도
1: 띠어서도 유탁주리시야 기나중에 돈데 직시다 포조게 냠 유베 마세 주수 야시도
2: 랑가 소부션 주든 저 세메바
3: 세도 보이나 추진제 로제다 개제 포시리 당은 시시 조대리 고긴우
0: 지키라니게 내다 제신문 도스 셰사지 태원 나즈 카르포뉴 메르다 오시 르바 주왕이 베 네버디 지동 장양의 나즈 포야 카레세나 조긴 조디 멍자오 양게 카게 자르다
3: 지지비
1: 키랑게 켄사도
0: 메요 세세 용을 켑사도가
3: 가지도 니즈신부디 제슬라빈부시 와야미 딘젠 제과유 탄돌루르 활레도 카시케에다가 위쇼 딘젠 제과유
1: 타시에 키나즈이나 키라 춘스규제 로모고 신사 지동 존나데 베디니 입자 자 탄데 샤스케 규손사 지동사데 하고 오마시 어 지동 우네스야디 파나게 수소 지동 장배지라 수수 락삼 수미디 전부 고시 디네 소스르니 꺄컨투 제제 정불링디 수소왕부능 시교시
0: 겐왕나게 소무텐스 진뉴다 아 만니 죽부시오죠 치기
1: 아 지동 차도 진예도 지동 규무메도 조 딘야이 아 멍자양기 가로이 남사 모란 세가르게인다
0: 조조조 조세가조 도도머지나 니 동자 수제 비샤오 조조
1: 비슝
2: 메시너 겐왕라 나래 로니가 체여자 다시 겐륜베 다르마치르다 이내 가로직도 룹진롬능시 돈엔보다 겨샤벼자딘제 최고 아유
3: 미디 다그라지 레가르세네 돈에시 라시그다
2: 나한테도 와야 미기 김다능시 포도포멍에상 샘젤릉기
0: 샘젤마치 니 왕야밍 섭지 딱제 체자 미즈포모 락삼남다르시야
3: 라게 통하지구이 디문에 김다르다
0: 딘제 라다마시 저디 가레세나 미딘 제지리 범야 오지기 지동 토뚜 나야 범에 지동라 이치니라 치기
3: 지심주 양지 사업자

0: 엄지라 기랑게 시스난다 니에주우디 십지비기 디카르치 없이
1: 아자라 기랑 주구치상 빌기도 지 빌기도
0: 니에세피시에 심무수 칸다 데부큐니도
1: 기랑게 안능시 야구 마키아나다
0: 어찌 주구치상 빌기민도 빈예디 디주워리샤
1: 아래 디오 뜻은 요제디 지난한테 단초 손사 마호베스로 쇼시 네 요요이고 오야 다다테스메
0: 차르시라지스
1: 그라마 티브카르이네 네 메요라 디교집달고
0: 엄지라 터제나
1: 게네마시
0: 기랑원의 응규중구다 십차고 십시도 엄지라 기랑 챔부디 엄지이나
1: 이
0: 알레 나면가나 렌조 손자 기랑 집탄구이
1: 자라 가르나소
0: 키란르 거지슈야시 더더비 유나민다 키랑 첸 가르슈우유 고노 가츠이나바 가로유나
2: 아자라 가로요지 나이
0: 지 케나니 오늘 참부시도 어 첸은 숨부수고메다
2: 흐흐

0: 같이 해서.
1: 네발라츠가 어저께 내딘 제시. 다리 잠지 쉬베 존나 주니. 투조부 주요 마지.
0: 말해 주무소.
1: 참가래 주무소. 되게 아지나 단자시. 디링강 알게 찾아 장난하자 치수.
0: 올라 택시 도비어베.
1: 니웨로시나 택시 준지 여시나 난투시. 니장아 샤주 제비 킨자 투저나니 택시 파자.
0: 라다도 자기 용배가 쏘자. 삼거 좀 치던 게 오마다. 디링아레 치마소. 영아스네 로도 심부. 올라디게 셉슈나. 디링네 주든 제 라시 마시.
2: 李小娟，给我送边那美玲个铁肉。李小娟，给我送边那美玲个铁肉。欧拉，我等前来转着伊，明个呢同样走路泥土，用着差不多小时，你小罗修个。我把李卓都，若不切莫好，我来用吧。Less。明个呢同样大多，几所景区的，每区景区，同多地区，明个呢特别几个面土。面土的多是哪个美玲啥介绍？
1: 呀，起码做的。
0: 面对你有事，今晚做你，今晚来啥债务事？阿来，公墓做，你再不让清明，
1: 年终一别，巴拉空有人来收拾清洁。
0: 巴拉空用过有脏，我来再清过去。
2: 大姐姐，看看还好我们多啊。
0: 欧拉，我那些呢，照样个团大的，你给人管大学个什么的。 当多个人一个职位，谁没需要的？你那去让土杰水，不能性格上上么说？俺屋内农具是啥机器？去让给关心哪说？
2: 我呀，他个是罢了。
1: 要些年满了。
2: 蛮多的，俺看见没两个情况。再来就这桌着吧，你也是个朋友。

0: 쳐 매면 안 돼.
1: 숙취세도 와.
2: 저야. 도서시켜.
1: 롤라비베.
0: 빨라. 장게 네 봐봐. 매치 마시베. 교수 줘다.
1: 올라. 저양가 세야라. 기란 차시 토비 없자. 제장 수매 주디 인지 먹고 줘야 요 말다. 등도 말한 게 기란 게 수매 먼심 걸 주워서. 제장 디제
2: 당아 차시 자샤.
1: 아, 알레. 제는 더비야.
2: 교수 도서요. 도로지지 로조. 아.
1: 됐어.
2: 교수 씨.
0: 란량 먹으러 깨어 마지.
1: 그지 마지.
0: 장기 깨단 배 먹지. 내도게 되다.
1: 습습이야.
0: 빨라. 나 드리면 간에 되는 이 스년 공조 럽스 좀 마지.
2: 미즈 미도 예베 십지리. 다 숨부 마스.
0: 첩스 고도 터부터 간. 예발라 이리 쳐샤.
1: 네 야담베 모드디 랑갈 가제 감축 레바. 야면 또 되게야.
0: 딘지 최고 야민도.
1: 아, 진짜 그린다. 올라. 기란도 쇼. 단대도 좀 모르면 거기 장도 쓰리지.
0: 喂, 你把老唐的唱戏点不明度, 他妈妈听死了不得?
1: 欧拉, 满足面高给隔壁有啥写大学有马戏? 欧拉, 가르나소, 저양라 두제두게.
2: 저양가 아무라 로셰콘라. 맹가리 개베지 총부르다. 제사 저양 수대 매베시고, 난감자 십칠은기.
1: 기란아 삼시 두바.
2: 랑알레. 남자 사치가 두바.
1: 장호슈인아. 중두네 답도. 남자들 저런 유매. 教养了你最乐队。我那一，还是要拿三三岁数。

0: 이모, 다시 여우시오 삼촌.
1: 그지. 오늘 나서도 봐.
2: 우주 장하셨어요. 대다시 뭐 가지?
3: 쓰, 연루라. 여우대 쇼다. 여우쇼.
2: 그지. 자기 세도 봐.
3: 쇼다. 키란 세도 유튜브 여고 쇼. 키란러 텐소 내제 나로 쇼니.
2: 텐소 내제.
3: 어.
2: 네버디 장하시비.
4: 你不得让这边，你要通知老赵些羽毛，空眼给拉去。给拉看啥？看啥？俺们俺那边呢，别空给老拿不是。那是家里呢，最近可大。自己，今朝是个幺七八九，俺出差时间没上，俺他些些没多，现在退休休息，想休息休息没几个时的。对哦，走路一拉，对呀，天冷个也不是的，是的。要啊，哈哈，嗯，知道，明白了，一记打过去，现在也钱能用不买的。大年初一时候，日日节节就是的。过那几年大节不给几钱的找不着些，让个小兄弟的，主要是给民多。那你俺俺过对面个主人，让个恩个是干啥？就用那大些些些打些多。
0: 今天是你应该要去做的嘛？是。前面也没接别那些些些，全是他爸去么看手续的，人哪在谁查事？你看你头上用着的，哈哈。也就啊。
4: 对，可罗的，若不能给接多么说，看他让给他拿些快递，可拉要死，你也说要不是，你不去啊？刘兄休息嘛去了。
0: 用啊，你让看你个人。嗯。让俺们去下午团队，俺们那个不是啥去。哈哈。没这意思，俺住给你打。
4: 有。
0: 嗯，那你个退。
4: 拜拜。
0: 拜拜。

0: 엄질아. 엄질아.
1: 랑 랑게 몰라 대샤. 얘 엄사 치네.
0: 요. 뭐야? 섭소지야. 엄질아. 엄질아. 미베. 엄질아. 미베.
1: 양미. 몰라.
0: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독린다. 몰라. 엄질아. 엄질아. 엄질아.
2: 왜? 랑이니 가르성부도 아. 서류나 유네 코면나 때때지. 랑가로 던데 잔조마비. 양치 집이.
3: 네랑라 수수입니다. 네보다 가로 증인 마지. 진짜 여우여 마다.
4: 창스 옆사제 강부니 주 진인 거 말이라. 창스 뭐 옆콜레 강부니 주 진인 마다.
5: 너니 저와 가게메.
4: 저와 셀마 세디소 셴나 사슈지.
2: 레니 치지유디. 아주 강고제니 양로 롱주주 오마시. 띵아주 기겐다 족베 제고야 레그르다.
6: 기겐 야오다 족보 상고시나조 토제나 슈이. 아직 숨기 멋슈다.
2: 왜?
6: 가르송구유.
2: 지게가주.
3: 던징은 니게 님도 지게라.
6: 넌 하샤시나 삼초. 다들 지게 뒤 니약하냐 줘아. 조스비게제. 님도 지게. 야슈.
4: 로 대비치. 아주 멍자오 양로 셰머용.
6: 쉬네.
4: 대모습 십시도.
2: 딱 양티 맞잖아. 너도 뭐 멍자오 양게 승부다.

0: 니가 육제 고보다 차서 버무도다 전부터 버리 더비안 나게 뒤돌 개토시 민에네 줄 때비다 때부터 뒤돌나라 내 로김도 감마지
1: 전부 수배실 고유화 수고수 맵식죄
0: 균대 민능시 마대기 증마지
1: 전부터 제 리자 님과 여자 주어 히르베
0: 니엘 닝가 파르셀 때 뒤즈 담니 샥시 주규리
1: 견조라
0: 응
1: Ningba yo chachu wa kina, chini chigu ninka yebe na loo chikshi, moran shali gi chachu chin yung yu zang, gyundek chachu ge tata te ayo.
0: Takri, chini chigu loo du, do yi du zi gyuni, ninka yume ninka kiba to loo du bori, gyundek ninka yeba loo da chino nyung zin chan yori.
1: Kirange, chachu chu suya da, ngune lakta chaya di kagu yor sungu yuwe.
0: Che zang, chachu gong chachi liya ga, yin chi cha chubi shi gori. Kwa chungin.

0: 클란 사가시오.
1: 요.
2: 아자, 내가 사가시오. 먼저 나 접도디 뒤를 남다가 가지기도 와.
0: 너 집에 접도지 하고 매베. 왜? 네 장시오. 공에 주주다 신민도 와.
2: 네.

0: 야 민김비 너 공대 보 미다. 너 공각봐. 너 취약스든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봐서기. 야 메니 취퇴시 겨부 칭비당도 피타. 칭비당기 튼세 칭비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메나 취취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 기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 총캉 로고총디 니동치

0: lam phoga lup chung thang bo kha chu ching bi thang na nye me je chong khang
1: po ta tu sna lo chep je de ne ni po ra ro bo kha se si ge ge je lo ga na lo chep ba ju
2: cho kho ta sing bi ta yi ne ju du kho nen gang ba zir ge hang kho se ba kho nen chu be wo le ge ba mi do
1: di lo ge pa ju hang kho sa de da Bora shabri gibdu kundu debi yuwe matse jur dee ing shibjitu.
2: Hanko di yang yao shibwa, ti buwa, jida ma shoba, yang wei zhe, kudung kijia jiga kune leba yusri. Kong chibu mero.
1: Kong chibu marda, hanko chala, guam niki kubju guwa geri sha. Di ka la guam niki debi na, hanko tinze chan izle ya towa. Bora chaji ngaji, takta marwe.
3: Nogi Padre Lam Chachi Yen Yuezi, Kwangze Gorong of Jungur Gutang, Gosur Guinbe, Jerju Yizitang, Jasujanum Lu Chu Yizit Chazang Yube, Tum Jung Jik Pu Yuin.
4: Si, Jadina, Kesu Drizzy, Yan Jacha Sasha.
5: Jacambucha, the Shakzukoya, the Sugan, the Gopapo, the Zamu Magaza Chip. Jesan Nogi Padre, Jadu at Pejusita.
4: Logi Padre Jadri, one hour to four monks lingi. Jazang is the year was done, young sister's chas.
5: Tangazu de Jasu Janundi, Dina Lulia, Kazishagam, Lasope, Suju Yube, and Mansa than the Mangu Yorba. Jazan J, Suju Shogu, the Kazachito.
4: Logi Padre
5: Jadri, the Jasway, one hour to Jazaka, Sixu, Jay, Jim, Jacambuta, Suju, maybe Sonan, then Jim, Jazan, Jadri, Jasoya, one.
4: Logi Padro, Pujinaro.
2: 平日人光感激了国家党出去的会议团结三百四共同在感激了国党出的过来这么个感激演员是狂在国人的中国人物他国术国人的通中级培育通中出去的能力您对能比赛给那段乐器团结起落起床那人问的是什么日在要了搞不起大雨接着的人也请啊老家把对韩国的困境日子大家用我呢刚烈士的看不着啊
6: 我看不起别了，搞不起大雨，可得是呢。罗家派出韩国的困难节，恐怕可再艰难，搞来再可闷度，对不起不知道啊。俺是南区军人不行，拦截那个了吧？俺那个罗家派出韩国的单兵，韩国的体图不有一张，就说可再难，你敢不那个闷度？
7: 你那个那是公布嘛？我讲讲这人呢，罗家派出韩国的困难，刚刚杨国杰对不对？找也查不着，恐怕可再艰难，敢不赶紧那个闷度？
4: 대주람차지로고얏함굽주고굴레쮸미구노기파주람차지옌여치광제고릉업중얼구타고술구인베저주이즈타자수자놈류추이즈차장유베통종직표규인아씨짜디나케수쮸지얌제차차샤 로지 파주 자주에디 오네야오스도 보망슬릉기 짜장스데 예 고스탄 양스스르스 차스
5: 당아주데 짜수 짠눈데 리나로리아 카지샤가 몰라소베 수주 유베니 멘즈단데 망고 요르바 제자제 수주 쇼교디게 가서치도다
4: 로지 파주 자주에다 짜소에 오네야오도 짜장자다 식즈코고제 제체우도
5: 도도 짜감보다 수주 메가 존난데네 제미도 제자 짜주야다 짜소야 보나
4: 로지 파주 페지나로
8: 平日人光感激了国家党出去的会议团结三百四共同在感激了国党出去的过来这么个感激演员是狂在国人的中国人物他国术国人被通中级培育通中出去的能力您对能比赛的那段乐器团结起落起床端起娘妈下落他贵州奎图对面罗马铁金器没连接卡斯提塞通过当年自动电笔自拿系统专用

함마루 선나 디니 찌글립첩 예베 응은다시 함마 셰바니 어원커이 게임바타 디니 찌루 장베 총고 셰베 되이 함마이 자미 경유무규 송접크니 함마 예급림베 정중 송접크탕 몬테스그리레 주베식 인신 다싱알리 창조지조 토쉐테르 내유바탕 장게티 장아르체쉐기 크공식리 원장 장아르체모 가조의 여롱 속자 남기 지가르 숨어쉬우에 조셈라 쇼긴템미시 낙제최니 빵빵시 신규편주 동부더비 자식 적기유 디니 차코모추나포이 가마츠웨 다다시 장계키 자지 체리 된조 조 신안리 치주 크도 캡이오바타 나와 숨벤 던주니 나와 아벤 당고니 콘서 가로 집에 튀지지 차코모추나 앞에 속도 체시 분도나 간식 이어바타 만도 샤이 미마초 이어바 티신 족도랑치 롱엽 더비 나바시 처지 예발리 제냠 강례 된바 순지기 차코모 프리기 로라 퍼베 가마식 통화타 디모르 나그제치 사동식도 퍼뷰 갱냠 된 신비 자포리스 정리기 깬단탕 속도 찌가르 엄니 참을 이왕 국탑 치기 DW 넘버 닌달 킹아주니 고족디 잡든 치기 자 공모물 신도 딩디니 뜻십 체신 여진 로라퍼베 포자 신식 통치 신도니 퍼베 지동 당리 치기 다와지 클락잠 침베지 가로틱베 튜진 죽디니 나제춘 아르시 쿠심도 교르기요 샤코모모나 부주 제수 레라 체와탕 포리남 나제지 푸른 주이니 열두기 때나라 주이디요 한마루 타이자 뇌메 나제 야친보유 머시디가르 장아르 친보유로 서주신베 가라 녀외타 철준베 보유 나세워도 오깁 겹제 야적 급주인의 생기유

퇴체수 림시 디네 카체디 송여로 차코모 추나소 나르시 나트레도 내자네 대유 쇼바 잠자게 송여수 추제 에모카지 루보르토 뒤쭈 메바르쿄 간이세나 속본 돕친시 추르게기 추르 쇼르용기 예배지

샤와 농대니 장면이 뒤도 초견 제식지 하마토 샤와 농대 니게 숨줄하 초대지기 예배 세콜레 토기 칠 호조수 착배 샤와 농대니 초조식 차유 샤와 농대니 장알 수유수치나 차와라 장나 침보치 더블릭바실라 함메 얇게 넘시 시르 렌시르 치웨 남레 추난도 되바테 서두 시교로 팬더 예바 마세 더돈 데르규탕 덴규 망부 되유베 추저 망부 서규유

자세 파르투 카샤 충주시 세 최시 샤와 체슈에 살 리듄 소야 자르푀디미 샤와 노덴 소니 르퐁 치나 시근 잠베 칼 대외 담레 크디 타제 퓨숨 속베 콘주 세기 된토 쥐레 체크 되미 디카니 추구라메베 소자망베 창초 삼기 캬콘이라 타이자 능링키 뮤리기규키 체로다 태양이

담라 서원이 서준님의 나바실 고기요. 장보탕 치우 티신 난담체니 하마 계급림베 정중 송급 규기 담련 종교식 임바마세 몸에 나제라 장도근 제바식 뇌유 샬룽 외기 일리홀리 르오네 롱롱토 쇼르 심베 추메기 추타 리샴네 죽 심베 추제니 직동 제네 정중 송급 규기 기위네 대기 법디 탈리아 장부 쪽이요 Yertuisu, digar chechu hajan mebo yerung, digi sejuni, denkarin bacha yebe, choi jukshuki, chudila, nejudong tupime, terdin, shungu gachir songne, gakyo chulamki, kashin gachimbushik junyu. Tishun jeme zambu, jukshu ama legang, dubsumji ringwe, chudin tawashik juyu. Mashi chushu chungzam yerung, 대 럼규기 자지신러 랜시른 당인신바 코덴토규 서신조 림모두베 격주탕 철주남 사공카르 뒤지령신남 양나 로시에부키네 대디 싱안리 초와르 믹세도 예베 남렌 제종디 탈리아 초규여진 대 코덴이 최대인기 제모더뷰 난담라 쓸기유 철주메부탕 서준종부 오제 기찰러 그디 테뷰 오제 제바르 예덥 사르바타 동제 저류남 담바탄 제네 총외레 리미 주라기 토와 예베 자디식 투뷰 디니 딱다 자디기 제모지

샤주 쯩외네 티리 창로 난키 콤바 개첸부식 빼버시 차르파 체지 지우타남 치리세 최와 태용 탈리아 초외 추균 자탁베 추제 망치외 동네 제규를 참범해 추제 에르모니 링포 내시 대다 추제타 춘주티 예제 뉴버 케도 파베카 소리카더비 초도 타신 인부 덴베 콘존니 추난키 세 춘게 케바식지 장원 순직제 에르모 장크 류용라 요체 체규기유 대중 메시르메 개부텔레 눔치 상투 제도 대초도 류라 추거규 류용수 추거추 제 펑림식 차거지 사마세제기 류종태 쇼바타 장고 돕치르 교르시 대차란 예외 루슈 견도 저지 앙사 체신유 나바니 뚜룽 당외치 센도도 교르시 다니 정수 립라니 샤와노 대체 난담탕 카테니 니초기 지강투 교치 타예베 나제니 콘즈 모미기 김시 전모티지

0: 경례니 믹송 신식이 퍼부코니라 딜네 유린송 던치냐 마샤로타 괴저 괴토 뇌멜로만 힙진키네 인키 카세티세이 둥부르당네 지도 댐베 진아식도 준유 뇌틴지메 시베멜로리 제나 무튜니 영어 종교 뉴주제바 젠비슈주이
1: 年年在当, Nabu Yugunyanze, Nagamba, Saturanba, Najudanba Zoki, Nagun Dibunyazi, Yufa, Nada, Nawi Sushakan Pita, Nashamada, Zansi, Dajunzi Chene, Kikiku, Jimuli, Yufa, Nada, Nawi Sushakanki, Genguita, Shino, Chukutama, Ninda, Himing, Yamni, Nanchola, Jimmy, Luchita, Shijaka, Nanchoke, Kila, Diluki, Nawaji, Nawa Dibumibata, Nawa Sukaba, Saturanba, Tushun Yamba Soki, Nedu Yuzi, Yufa, Nada, Nawi Sushakan Pita, 那我无知查过手机那位内地鱼子预防那打那位所去看了别的预防那我所去看给那我摸不疼那我脏自己呢给了第六给那我洗洁给用给母鸡同大银行渔民啊陆地上洗洁两名简单说那我打那位内地鱼子预防那打那位所去看了别的这张陆地卡巴连我也估计主体松啊积极给三年哈斯同给两天了

0: 칭비 당기 튼지에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나 캅갸미고비 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허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2: 흥고쩌던 가르스나 강바 군마다가
3: 강바 대부유가 달래 막아봐 문나 마셔봐 五辈子自信去摘取出国天年屈子国那堂修罗二公七头给走啊吃梦所自信忙不了独领切把是银别地摊去摘取给我堂切记去给五这儿打用切别脱落地五辈子自信去摘取出国天年自信去人忙不了独领切别吃梦而不灭了出行那个忙行摘取出去出行用了这别脱囊的龙你许自信去摘取村大是银别故意了地摊去摘取出别地囊养灵土坦的可把给我们俺女郎去人中你女去既不给银了摘取出别有些恰脏既讲不给银 哈塞五辈子自行去摘取电力去谈的扎通通了摘取出版国是不是古塘国书古塘扎人娃摘取出版国短剧短古塘国书古来玫瑰金年代冲干了我的皮片去关注就人不明白自己给我这抓塘当用起语音过年了地摊去摘取给我塘我这当用南国去五辈子自行去摘取给我塘这送电力看了皮塘陆地开把来过给估计初级送啊积极给
2: 红果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比喻也不多比猪这也不行多养过呀猪猪的呢要得不连我爹当初还红果的夸不清不松长刚把那这个汤刚被说的证明拿着过很巧多啊
4: 用个月提林中马主公寓意出去点了看不养伤
5: 발라다 암라니 기타르 토나 체발 꾸티 동치 난츠 푸나니 기 셰바토 냠퍼 달럽유 콘조르 레게 꾸꾸 킨키 난츠 니르신 쿠니 기 디탄기 초아르 달라 따꾸 카토꾸니 감소
6: 어지 보면디 가르치브제 골론 주부자
5: 발라다 암라게 균균 하자 야구나샤 나 안탕보담스
7: 什么人给？他的人可能是我的学员。城管去了，这么忙不考虑，车站长你训练也怕。免着广告了，这么忙不考虑，车站长就见你，我怕。三柱子，这么忙不考虑，车站长就过年出牌。 萨嘎南藤桥车站长就是你，来过我一记牌。康巴这么忙不考虑，车站长叫我你送牌。康马了这么忙不考虑，车站长叫我你送牌。你东去了这么忙不考虑，车站长你走进你一牌。屯子这么忙不考虑，车站长就过你洗牌。
8: 聪明了，这么忙不考虑，车站长就对你安排。吃饭了，这么忙不考虑，车站长你是你主席牌。包容了，南天的临时吃不穷的朋友，车站长你是你兄弟牌。没到了，吃不穷的朋友，车站长你坐着你脚边牌。客入去了，吃不穷的朋友，车站长就给你盾牌。
7: 만큼 차부총 범례 림시 남티규 최장찬 죽겠네 시팔

0: 지리드 세나 심깁 주리
1: 덤자 마 탄도 농교시라 기기 정원 년년 것도 배주 동료 유 대부시라도 이내 라년 것도 마트비지로 삼삼 못 줘 도스마도 라제 노쇼처 쳇시
0: 라려부여 마리 나라 수부교유 자리 야메너 네 루주칸 좀 다시 가시가
1: 역시야 판데딘데스 때는 야고시드 빨라게 다는 알게 친구니 곤다라 나좀 나가라서 가시오 콩게 락제 연맨이 되니 십리 맞아서 욕송기
0: 나사야티 그런 거 없매
1: 쟤는 신나 그 만나 와던 거지
0: 你没拿我的鱼，
1: 钱呢？那我打旅游嘛是。
0: 钱呢？你也不是的鱼。

0: Гэцээ. Гэцээ.
1: 빨리 도착하라.
0: 니 배고로 소식 나고 있는 거이. 주식 안 수익하셨어.
1: 마시 안타가 샤스메자 예 간디샤
0: 샤 주어 말이 네 답장 즉 수르다
1: 잠깐 서 시자
0: 아 뭐 힘다 제 뭐 힘다 라치제 포르보다 좀 더 좀
1: 이렇게 제 상세
0: 아 제 뭐 힘다 마시아니 예고유
1: 샤니제 클래식 모드에 쓰는 아니 이별라
0: 예 모드에 쓰니 교수교
1: 또 틀라 드링키랑 거네 데스 데스 샤샤
0: 가르 데스 도에
1: 데스 도
0: 영화 이 무슨 무슨 야 저기
1: 영화
0: 이나 이 모든 데서야 기타 취업이 성취 초를 수니

0: 巴拉，巴拉，巴拉，陈不随从呢？看这都，你个话嘞？你明干那是？嗯，
1: 请你随从吧。巴拉，我现在关门难打，我你我心门都过来。你今天你也过不去。
0: 你也跑不腻嘞，人家所有嘞。我自己俺的学习，干做那学妹，难道没弄啊？可怜的，可怜，可怜。
1: 那是就那等么多。当下也没给啥，那只是那等嘛是。来，吃不吃？你打啊？爸啦，他的水果可把马袋多呢，俺老三送啊，你俺们就来参加庆功。我马袋不是。 김민도
0: 이내급도좀가십주시해줘보고대뭐저동무형삼촌아기랑소소공부시매배기랑도나서동아용구수보아지안비기해보자보어리보고대근데도봉랑다민도밤니가최친스저걸하모지마키랑러칭아토지림비슈가자우예승기거말이거말이이내가
1: 또하자끝났어돈이었지용아도스다뒤기랑당다미앱자다가시우시니제도뇨하친구레스차치시전화가추도하던거이레스코나니에드루니도루가기니도루라다니도부치라리감사드리글레조대기용차고있었기레스전화기랑수가미나시레스타체나견동마리감사감사
2: 언니 구조 정라세제 내주대 유원체가 삼촌.
0: 레스 콘 잼부스 대피다.
2: 됐어.
0: 빨라.
2: 계란 구조 정풍쇼 인별라.
1: 어 예. 머동이디 원래 쇼가 레스고예.
3: 단달레무소 계란 경안서 콩능망스 코드 나죠. 두째마나 다른 내주대 항소 통지시리.
2: 구조 정라. 니즈라베님디 계란께 모자 앙장다. 양면은 걸어왜 동세통 중에
1: 도무중
3: 아, 다네즈대 혼내뇽도 대수요지
2: 세상
3: 레라보 세주시 도마시
2: 쉬어봐
3: 걸어왜 동세통 민도고 레마리
4: 도스군나다 근데슈죠 딤주레즈충지에 표신비 걸어왜 세바 강해두길
3: 딘제스리 안주시민이들 대비 동닝 모르대 안장강 다과구제 세통 민도 대강을 걸어버디 샤무크요 가래 겹유자 동세통 민도 세상 제주 잘 강해 되기.
4: 니시미라 다신 적습에. 직전에 새로 수통도 가버리. 도수 수수 양자대로. 양자대로. 양자대로.

0: nga tung me du sta di guo bi di ran dun ga yo ba
1: qian ni ran cha xi ba gu
0: qiu ste qiu zhu yin ni xie guo ding lang ge nga hua ji xia di ni hu mo zu te ri ke se ran ga le xia kai yu zha
1: mian kang sha fa ga nie sa ni yao su ku mu du
0: jing zhu 된도디랑 오늘 낚시 치즈메 배.
1: 낚시 치고 말해.
0: 장게 전다까지 겸합을 시작해 개체 얼슬었다. 오늘 항상서.
1: 뒤에 삼성 오면 뒤.
0: 드링아 라다시가 여비. 맞으니 스케. 맞으니. 겸고. 진초 민화 전도디 오늘 낚시 시키면 돼
1: 낚시 시키면

0: 小兰，他这个整个的丢哪屋特别个是吧？切多啊！
1: 唐日霞，他的丢哪屋这单特别呢？这个特别个是吧？钱不多，都是对擦储备整个的拿了。其中要去给俺些兄妹妹妹领导的钱，都是些。
0: 俺的呢，其中小金看上真正的最低金钱，小金倒是退下。看来是他后面的身边。对的，他这整个的呢，上当也个投资的，看上合资业者，说不定买不来芒果树。
1: 地头年七庄要去给他订整个地那十年七十七个月不好过的。现在干么东西给不对，婚姻丢当也挣不起了。开始丢那块单单么糯米呢？鸡蛋钱呢？给个特别能大用不多。
2: 瞧你家谈到干么东西给不对，来又咋？干么这人呢？丢这是当过要谁？现在上当要投资女婿啥的。谈到瞧你家了丢这些东西，家了怎么要不当？丢这些东西上个结果帮忙写。警方开始
3: 怀疑。生气出你家，找他还不如你。奶奶要了香不哩？开始他的旁边呢，我你见不见嘛呗？
4: 既然了我奶奶给给当个多呢，奶奶面就也高兴呐。查给穷说呢，省钱出了些啦，你不收钱，可怎么呢？
3: 这是哪大么？要会给明码给对，这个想了嘛对不起，省钱出带点合理呢。可你能叫穷点也不多，人家怎么看得惯呢？
4: 第一天没多个，再不知道个，要去都是得对那么买卖事的兄弟，可是你不给过这。罗迪格呢？省钱出来能把街头要买谁？他这话真不怎么通呢。他没头的，怎么能顶出买不着？是的，是的，杨省钱出来点送啊。你爹呢？他的孙呢？把龙骨弄起过谁？
3: 省钱出去怎么拿了？天天点点学过谁？一年要开个，年生最好活就没生活的。
4: 叫个点这妈不的开脸不是呗？来。라
3: 하리
4: 아 라 아 레스 고시치다
3: 쇼이
4: 응
3: 디너 니 바구 세가
4: 성진추 다리 쇼아바
1: 여크게 진두 코네 차르추 탑치스럽리 두스테디 카스 치바 문에 구리서 워키 마르바
5: 간다시 부 짐지 창앙아 탑치 오셔버
1: 탑쇼 맵차마차 단다시에 튀마시 이내 여우크 다시 오네 터비이나 성교 침부시 잡다 로주이나 니즈들이 탱탕 보시

0: 다
1: 개라
0: 콘디
1: 세마
0: 못해인다
1: 뭐랑 기세에 타그라하시다 사르디 톱쇼토를 개침 요마리 개지 진추 정고디날 쇼비니 난로제 니에서 야우자교 양자 진두 제초오리 근데 쟤네 사랑아 타사오리 사르추 진두 타비아시 와침시 자요리 디 개지 민마 인비문의 세비니 진두 사르지 눈베 다야 충부마세 人不古为 민마 개진 파르기 진수이지에 다용구리 瞧 什么劲儿的？
2: 都是的，圣经中他的学吧。要看个真多嘛，结果了，查出他不是因此了不成？都是的，对，打卡子去吧。我那个人送我去安远啊，点点是不进去，他不晓得没有去谁。他不晓得没有钱嘛，钱他的薪水挺稳的。这点他认为呢，要看他比呢，人就全部下界，罗军那圣经中过不听不听下界。

0: 야. 가방 어디 있지? 왜?
1: 왜? 어떡하나? 가방 쇼 대비 있나?
0: 세제도 안 쇼다.
1: 어, 아차 렘스와.
0: 렘스와. 아지. 부디 있나? 라데레네 나 가방 집지 같이 가.
1: 어떡하나? 네 기랑게 네 신나야기 벌써 맞다키. 사한지 깨차였다. 뜻들이 마든지 사선다 그래.
0: 아지 말이 디 아, 저 망고 드레뉴 세 서비야.
1: 지. 글리치엔 다 그래. 억찰아. 아차가 나 메마리 현주민도 최사 결하다 자 내무쇼. 어. 니 시작 뒤도 어, 차트에도 그래.
0: 어, 차시샤. 되다. 동샵에서 차면 되게. 가사 머리 충수이나 나소동다 파바도 얘 그래.
1: 띵아 이지. 결하다 자 다들 열다.
0: 부그디나. 벨레시 캐세슝아. 아. 니야강부디 겨거 차부도가. 녀라시오 쇼이 시고티 제시 카사브 제베마도 심삭부유 제자 라케마사마 아 디즈이드 하다가 쇼아 뭐 카바김 특리 뭐 그뒤 원해 디바 나이베 쇼 시오마시 야 가시어서
1: 어 캐시면서 올라 그런 거 된다 송자 나 라테시라 친스 어 근데 세네 네 그날 거다 쉬어 죽으면서 어 우트라 검소 검켜는 무슨
0: 아 됐어 단독 그 뒤에 쉬비나 구불 시기 쉬고 위해서 또 야 됐다 나랑 또 다시 야유 대사사가 총을 해도 와
1: 어스도
0: 네랑 시오 랑게 사가를 기인기 이제 您带的是张志也过去，哦，中午去厕所，你还敢不查说呢？杨家过去认识了吧？哦，给红的给的，我家也接去。
2: 你爹那这就看俺你不得多穷着些，让给俺送去烧别的这都给接的。
3: 大队做的那几什么用？可是啊，李莎团大的伤心了嘛些啊。
2: 罢了。
0: 啊，
3: 欧成了，
0: 这里让俺谁来行哇？
2: 既然手里这么有的三句，老徐给阿拉西达牛嘴起的，你娘救命。
3: 今天也不查多啊，到村内去要嘛
0: 是。阿拉都没呢，咱想去查回去多些。
3: 徐总，
2: 给我手机不是？给我嘛呗，你接。
0: 接不过。我自己，今年自己。
2: 我那是呗。
0: 自己，我那自己。
2: 其他只有这点点缺东，你接不？
0: 你看过？
3: 小看难受。
0: 刚别讲了，昨晚有被说些，对不起你多，让给俺自己东西的。
2: 那是你两三千块，两三千。
3: 小姨。年轻，上欧洲的啊！
2: 要去啊！
0: 妈的，妈的！
2: 完了，看哪送，可把那个都俺送的。
0: 哦，他妈的，你啊，他得查清楚，别去点那个去着，点那个去的。你可得接了
2: 啊！来，
0: 去接都可没去。
2: 都给。
0: 苏州来的干部多，小姨，让给大姐苏州来的干部还对的，呀，给的给的，大姐的。
2: 你也可没去。난 감미도 오고 초 야부채 가도 오고 기란 센저 러 말봐 정우 씹시도 니 기분 겹샤오
0: 난인 다르시네 하나 되지 잠만 좀 고고 줘
2: 어야 지스 땅은 난 씨라 치다 봐라 습소 도와서 난다
0: 아메
2: 짐수래
0: 아이 아이
2: 기분 좋아.
0: 어, 딩고 저대 기분 좋아. 야, 대지다.
2: 그냥 인구 가르쳐 봐라.
0: 교제. 그럼 이제
2: 가능해.

0: Gushu, kirang suj, nyip chigo.
1: Yungwa, yach. Oh, dipida, dipida. Chola nami, di shuda, shuda, shuda.
2: Nga tse zhe tunda kharu yu.
1: Nga nga sene shukinda. Nga shengqing chugi, chimsubi, tirinde lehke hanyobi.
3: Shengqing chusi.
2: Mingma jim nidiri. Kisi midi nindwa ba, shoba chie me nang. Xiao yu labzhi ni bising ma.
1: Midi tanda kena zu shudu jepsi du. Di chimsubi ik yi.
4: Shudu jeb yi su. Zogyo yore ya mara ya.
2: Chungbu.
1: Jo. Kena gu luma nanda. Ma xiu jie su da yong duwe la. Chang gu xiu na, nga chim sui bri de, mi di tando kina su xiu du ya kari mi nye gu xiu ma su.
2: Mi ye sim sa bri la, bin zhin ye zhe sa bri ba.
1: Xiu zang xie, si da, yin ji xiu du ya bu yu sigi, nye gu nye gu xiu ma su, di zhe mi le wu yu sa ta xiu ma ribe.
0: Yin kan ba la li cha ro xiu zang, ka li ka xing e?
5: Tanda eu chang la kong, san ju len tie tu gi.
0: 前三年后你这个人也没回去吃了熊这个话题天马在马前前没成了解行动过去吧谁还有谁对的你懂些也是什么对的人家俺嘴边的事不预备他们这这是谁对的熊这个对我把老大家给点点熊猪马鸡可以呢俺老亲去就可能说要讲你对去
6: 이네 발라게 질려 아메즈지 마진체비 드람스케미도 따라 도구진제 영마 레송기
5: 니 셉싱기 장게 심세소야 그림도 뇽르치 유사 갈레킨 크요 마리
0: 장게 기지 드레스군요 이베 발라게 갈레 크리 곰브리사티시 마세 발라게 아자 미그다 실지제 나자 능신 차로 전승보시 제자 밀응아제 나 송고님 돈 담으시
5: 려려
0: 아 다시메 딜랭아 제도게 나베 네버 정품 쇼러 클라게가 정시 수수 범매 수입에 클라 저시다 주의 지금 심라
4: 네 좋아시대 어디 내 보면 클라스와 락데 차차 죽도 야 라인 좋아시다
5: 좋아 대비
0: 지발라 기라 망치다 저부도는 내는 더 세셔
4: 뭐뭐뭐 라 아자다 슈츠 공세신제 내선 사업 소식이 내 후다 받아 채우리 다과 탐산다 주된 화용 그래 범승에 짱마치 대우리 수거간에 눈마 갑 채우리 신구입에
0: 신스 다 교시나
4: 영화 영화 클리르 동지 좋아야 호스더기

0: 이니 라 제부터 샤스 러브 코자 은이 대루 쇠모죠 람사다가 용비기
1: 하리 동시 야부두가 야부차샤
0: 어제 니셰리 미마쿠라 코코지 니야스 야고마 티브치 갈레카타 체브질 미마사 주된 누나 오늘 체능아 특별히 좋아해 이니 도장 초다 레고지 팜자 오늘 못한 일치기
1: 하 전동의 대비 오늘 지나 대문이 대비기 로아친부도 이내라 대비기 로아치다 주제 쌤과 더는 쇼 없지 쌤 쇼시 개불로니 뒤나 주냐기 미치지 대당 삼나 대외 갈래다 루동 망치 오래
0: 돈도 니라 롭스키 아치유 Gabri, ini rakto na cukup ya kerdo. Yang asli rasa nyuyu. Ini, angkang gua sulit cukup ya kerdo. Misusu lagi cemari. Mingmak cukup nalo. Kaji kempah yang kuri. Kaji kehendak nyeri. Misusnya di rakto na cukup cahno. Ngemji mado nyusul kuri. 상매라는시 우주사업 제비너 미마케제 개우라가 걸로 자백이 미마기 미려서 선보 대투르베 아
1: 아지 장아 기진제신의 직마다 부부 진제스로 수되냐 여러베 주스리스 어야 알아 과이 그시다 야 좋지 알아 루스 루다
2: 지저 야
0: 알아 되시다 야라 시라시다
1: 형아
0: 야주
1: 小哥 미마집들 덥슈러 삼등교와 말이라 생길이 두요 말이 조디 미마집들 삼루준도 당도보고래 미마집들이 갑디 밤중에 지고 말이 가래스나 서서 균을 연도보고래 미마디 미치고 말이 미마 코라두요래 아장장 미마라 배준세제 서서래 남바게도 보고래 이내 모두 배준세제 미마티에 디외 서서래 남바르게도 보고하리 조디 소스셈바 야부실림도 보이당 보디지마 딘딘 민망대 캐진 치그리 자 인다
0: 갤랑 좀 타그리 랑알레 시켜봐 내로 지구이네 알레 시라가 약시였어 아니 컬컬둔데이 랑게 小지 特别야 삼당제티 교마시 소스 민망디 야호시게면 다게 되고하리
1: 지스지스 다시 얘기 맞다 마슈씨 디링아 기준님도 알아둔규 미마골 시에초명아 호야 인다 호야 동시
0: 야 인다 야 조시
1: 호야
2: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호야

0: 야
1: 여주
0: 클레이동 씨 가영원
1: 응다 민도
0: 장애 어우청라 수협텐조 제도나 수협텐조 다시 부르베
1: 응 코너자 조수조니 공주 가르임에 키스팅이
0: 장제도나 쇼버 콘슈메베
1: 쉬는 과연 곳이 아니 이나 뺏사없이 년 제도나 쇼디네 쉰타가시 제도나 수협스는 시이
2: 今天阿家成意做这么算账啊阿家上图马里真多那兄弟忙不起来也咋冷三阿家也好不马西没事呢你也言笑了从中主要都把规矩起亚斯了别人去当当的一个马西
3: 我们先去这儿去你们都没马见过前面去找小河阳华的市民呢

0: 계속 신이 봐.
1: 아, 원싱 두 개.
0: 라 양쇼 여기 밥을 또.
1: 잠했어.
2: 喂。 자정료.
3: 喂，贾成亮，快下兵呐！喂，成亮，
4: 给钱不都？喂，成亮，你这人怎么了？啥子什么事？
3: 你最开始是哪边的？
4: 基督小心，给你怀孕。
3: 你是怎地的日下？那是哪天牛日下？走！
1: 你妈给见着吧，这人就来拿我家小孩。

0: 光木所有了，捏成料了，送去我谢都木所。让哥听我这些啥说？既然达成了输赢呢，今晚你达到要我谢就，达到谢都不给，谢都吧。
1: 가고픈 일을 지내줘. 아, 진부대민도. 저리 조금 차별 소식도. 정진주, 뒤도 마시고. 내가 고기야디 당도시라 했다. 정대야 중두네, 네 고기야 나야 갑시라 어리. 두준네, 랑게 뭐라 투지스이 망스디. 네 신대 소유다, 샤망스디 우리. 네 규망스디 우리. 신다 디기 어머니, 신수해.
0: 문에 잤으면 두.
1: 어, 랑당도 미주에서 치료야.
0: 미주에서 치기.
1: 부모, 당도 너무 두게.
2: 능민두.
1: 능두에 다시는 능두에
2: 그랑 시에 다시도
1: 말다 샤유자 나다메 하고기 진주 니랑로 칸식메 와 정려 닌지기 뭐라 중두네 미르 다도 시야 가부요레 수소 강에 가대테니 미르 두고 통 통도 혀마리 제다라게 뭐라 다도 역지야
0: 시스
1: 다들 니 시에 버든도 랑가 섬나 니 봐
0: 니스
1: 영아 전수수 네버 쉬다
0: 가로리
1: 부대리 들려
2: 로
1: 네 자라 내가 치마워 계속 예뻐 뭐 입소하치다 랑고시 아저씨

0: 치료 겸비 사다 가서
1: 哦，大哥，这是不？阿姐，是了吧？阿姐，老板进去住宿。我这对不住，我在这走到哪去？阿姐，哦，谢谢了。大姐呢？你吃了药干啥去？不嘞，你第一个药嘛是？
2: 前呢，前的，你还当不要了不？热，快点进去，不？不的呢，我洗不洗去？你看这，他可热不？爹，可有要事的？说是爹不能洗洗去，咱们能做的吧？啊，呵呵，爷爷，哦，他这啥不行？咱俩可以去欧阳云去。那不要死。
3: 다인은 시내 미시 찬스 도스네 렉신다 총말이 아님도 마장 탱가 셀 기브로 진시
0: 영아 뭐든 자고치에도
3: 도스 탱기인다
0: 영아
4: 아 종인다
0: 영아
4: 머리 니아랑 시애쥬 대상아 세가만 형아 제조 장애 라는 뿌리
0: 가리는
4: 나 전다 현심 씨 죽바로 오유
0: 레스 우찌 영아 Hello.

0: 마시 띵은 저 쳇지.
1: 섭사 마십시오.
0: 섭사 마쳇지. 마스듀 띵띵난 지시라 다이기지. 답이야제 조우여마샤. 계시 예비는 미마 개통마지. 애니메스 급킹시.
1: 계시랑 마요 여심도다. 나의 메시지 급기 봐. 先把都学过了的，扎头，扎地工作的学习。
0: 他们在菜里开始学呢，陈亮，去当前部。
2: 哎呀，要最近了啊，我当不来送哎。
3: 哎呦，
2: 都是可以。我给你吧。
3: 哎呦，
2: 我送不到哎。
0: 耶。

0: 근데도 녀싱도 도비하고 락세 약해신두게
1: 빨라게는 민준 켠능민도 랑턴도 니제 소토두가 나스니 젠도나는 근제 쇼우시
0: 자게니엘 젠도나슈 디네 콘슈니에 마르베
1: 마시 디제이네 니에 빨라 마차고 내면가네 전촌 가봐요 무시
0: 니에 가갈 엄질라 티비 엄질라게 어글라콘 명안에 전 드크리 숨기
1: 오네
0: 오네 디에마세 랑카라 소야르 가보시라도 단도 다리 좀자 삼고 톱 사브리 치주시는 거 봐요 그래 됐다 디카르도
1: 가로 반제 집에
0: 선생님 언니게 디집이너 댄데 좀자 삼고 톱브리
1: 야지
2: 도스터도 양도 하루시도
3: 양도 아 제시야 얘대네 양시다도

0: 탐사세도 와.
1: 어야, 깨라, 도잖아.
0: 야, 우지, 오청라.
2: 우지, 오청라. 클린다, 클린다, 소소나.
0: 그냥 한 명 앞에 봐. 뒤로 쇼진 게 아차 청라 전도나 쇼알 그냥 게 겹겹는 게 염하시사.
1: 마마 한 대씩 같이 오래. 마마 진소다 전도다 여비. 마마 한 대씩 같이 오래.
0: 인제야.
2: 지지지. 나도 전도다 여비. 아차 청라 전도나 마시.
1: 한 대씩 같이 오래.
2: 네, 그냥 겹. 소소나.
1: 좋아, 이베.
0: 예. 청라 쇼겹.
1: 영아, 띵한 영아.
2: 어야, 클린다, 그냥 소소나.
3: 娘们浪明那了，银珠何时要休息？我银我妈去过的，可就一年空给下面想想看看你啊，对哒？爹阿妹明那里预备银珠何时要得是哒送过谁？

0: Kalinda Ula, Kalinda.
1: Yo.
0: Tempadua, Susana.
2: Ula,
3: Jinju.
2: Les, dine pida.
3: Yang.
2: Dia shushi.
3: Zi, Jinju. Cedigi, Ranga Sube.
4: Mesin Anzana, Majini, Yoridi. Jin Lapome, Jin Gangbameza. Jinju, Chenga, Jungo Sang, Zirishin and Apsi. Rangay, Gigo, Rimba Majin Chimogi, Langsay, and Jimmy Jato Sida.
3: Jinju. 가래하수 야죠 아.
2: 드림 맞습니다. 오라. 셀라마 쇼고나 도세나고다.
3: 예. 디 만년라 부족아 주의.
2: 육신아, 육신아. 디시다 저거 요리.
3: 잘이 챙기 거 없지.
4: 도스다디 내심도 합시다. 교화생이다. 더 제직식이.
2: 제기나 수치. 마루이다.
3: 예. 라이 맞소 쇼서도. 님도 사도.
2: 마도음도.
0: 아, 도제 롱자스.
2: 라이도 요 말이.
3: 예. 다디
2: 오라. 나 쉬실라 계시아유. 아니 주인다.
3: 제가 다 좀 교다.
0: 계속 가려네. 클래스에 사업다 신 좀 말해 봐.
3: 제가.
2: 오라. 자기 순서 제시들이 주의.
0: 니는 알아니 클래스 좀 아, 제가 내가 계속 해 주다. 클래스에 사업다 신 좀 말해 봐.
3: 나 진짜 같이 와래.
0: 상하게 가셔야 해요.

0: 난 시간 다 그러봐.
1: 나랑 이렇게 시야매.
0: 쟤는 아 겨자식이 배.
1: 라야 조쇼미요.
0: 가지 너.
1: 려려 이렇게 시야도.
0: 려려 유능 아시기.
1: 라유 너무 라시식 말이.
0: 김사식 미르봐.
1: 말이.
0: 능민이 아무서 못 갈라 말배.
1: 얘랑 갈라다 줘.
0: 아지 나래 줘도 봐. 당가 마틴다. 터져봐. 성진주 영이 같이 드려래.
2: 도스다 뒤 미네 장수치 입에 쏘라시도.
3: 아, 봐라. 니스. 니 키라라 시랑 한게지. 아니, 키랑게 지선 아.
0: 영아, 키랑이 동아. 아, 교령스 나로 야라마 좀. 십시천주. 니 알아야야디. 난 뒤니유. 당고디. 난 저 정지려. 마지진도 유디 당고다가 락바메규. 퍼브리디. 이네 자가 앙심을 하버다. 회규 보모치샤. 깨자 샤소아.
3: 리스, 터치나 터치나 터치나 터치나 바키스도.
0: 전타 니부디. 니랑 정말 싸스기. 대문 니랑 클라스 너무 좋아야디. 도저 태차샤.
2: 딘제이너 니에 관다스 레고지.
3: 담아시다. 발라 아자. 문에 전에 그나니에게 드려 쏜 거예요, 마시. 대즈 상무 니에 체도 임 하고예. 아, 디디. 스피키도 다 뛴지. 튼다지 시야히.
0: 쉬다. 간단히 주투베 주고 캐리 줘.
3: 나랑 내 튜니니.
2: 가리. 레쇼가 마친 전 마기야 봐. 칠레 마친 진행이.
3: 당강 오네 년조 사배 레그디 진행 좀 두면도. 나기랑기 상한 주주디 나로. 칼라스로 란치. 머신에 기랑기 셰프한테 차 매자. 네 차로 시고 용어 두게. 라.
0: 용 말이.
3: 튕기 가르치겠으네. 캘링 무슨 것도. 아자.
2: 나 맞다. 사가 미술이. 얘를 반 지금 말이.
3: 탱기 나 권다르 사지 탄다 람산 넘겨 줄스
2: 두스터디 빨하게 소나 탄다 급다 튀르 법여 마리 송고시
3: 아니 그저 튀르 법지
0: 어 마타사리 랑게 체르녀두 더스메 스코리 나야 기조 왕부준제 양대메
3: 아자 빨하게 힐림시베
2: 빨하게 장글하고 양 마차는 감자는 거 여리 공부 여리
3: 봐라, 아저가 씨 뭐네 시베?
0: 랑거 레베시고 니 캐는 곳스 맛은 레베이 뭐?
3: 나시는 아니 영시바?
0: 대대 이거 치워.
3: 봐라, 캐랑 야구지, 나 캐랑 가면 샤이기. 레스 니 캐랑은 관계이니 더더 관계인다 레스.
0: 영화 영화.
2: 스크리치에다.
0: 단도.
2: 단도 동네 시베. 더더 관계인다.
3: 마시,
2: 다 같이 동성.
0: 지금
2: 마시, 장질려, 장질려.
3: 지, 다 같이 마시.
4: 是的，他懂你用嘛是？俺们这两个可真送得多。
5: 有嘛力气？行吧。亚秀，几个东西不啦？成了，山药茶多哎。茶香，几个东西不啦？托起。钱的得不压着，他的那手，那手得不起来去啊。大大，你染了两件，看清不水沾雨。 明马天在国军战斗的青海市最战斗的高国素年人，我是来羡慕的吧？爹。

0: 치료. 가라오케 한 삼루 단 대비나 미마 개 체험 말다.
1: 이게 진짜 체험해. 또 녀치.
0: 알레.
1: 저게 가봐다 봐.
0: 튜균상 가로지야 꺄 삼루단 데니지. 다상 예살 용제베 중심부 민마 정도 오늘 막 홈에 쓰러시도.
1: 네 배선스 개심해. 아 김민도.

0: kari na?
1: Kari me ngare shem so.
0: Kari me shem so e.
1: Onen shen genla tatin tushde. Genla ka ngayim do. Mima mga gaya kari na. Kato yu ne rangka ngayi bro shigi.
0: Nga kari shen so. Nobish be. Nga rangla mima lop kore kami zari.
1: Rang kyonko kato yu ne. Nga genla kato yu shum heba.
0: Masi rang. Huh. Tante chi irabu ten zongunay kuy shen min do. Kuy shen mebe ma tse, mi kya ay min do.
1: Gyanla, gyanla, nga da khas shebin. Sen ma sha, rahay unay mingwa kya shen shir sha, go.
0: Laptop mi do, laptop mi do.
1: Laptop 지금 하래. 텐텐 라토리.
0: 라프톱 mi do 파시다.
1: 라토리 지금. 라토리 이제.
0: 예예 가죠 가죠. 라고 되고 이제. 난 뉴스 잘 라동이다.
1: 아, 지. 네 라고시다. 가봐야 누리.
0: 같이 봐.
1: 자, 이게 라임도. 이마 팀치 기다. 네 라임도 마차 팀화 기로 쳐.
0: 오늘. 마차에.

0: 공호 장마 배롱 외마 지심 집자 배에서 치지 등호랑 등사야 할까 후요리 돌려지 소시 안주 라임도 큐스대죠
1: 빨라 배매미도 다저와 유비 제티조 제가 암락치도 장난비
0: 지 네 로마 후장비 가다모라 민다 저와 유배시고 네 참무서 신기게
1: 공개 킹고지 된대 킹고여지
0: 암락 로충두 오늘 다니시 냠 되베 가르 인제주어리 도망 거기서 와치 우어다 니모랑 오신두 마마 신시 니모랄로 계승에 남아 여비노 니메시 모랄 클라스 욕슬비 모라게 고마리 계승 갖고 차비노 돈이 없어서기 니 갖고 차봐 가려래 你 也 学不定这地界，学不学这了不？我能学，学不下不行了。俺能俺六妈他们姐有些嘛的事了不？开心不说，俺能他们。莫上闯界。

rakale kata chebri uzu dinde gehu de mari ka zu ne su so kale su ji zo gyeong be sung ye sung yak che do ngar chi yeb da chi guri chung le gi sim se de du ne de bi mo ra ga che da ri sim se ge mi sim so du be ne bi sing ri yin ne ra ge su so ri wa ju ya tu da chu sha me zu ju ge zhong na de be xiao ma gu ji ran ge na mi deng gi 오트라인이자 저도다 주시야. 라게 혼자 잠을 하는 집 마찬가지는 소수 노주 지고리. 다른 더블링 금이상마 소수 능시 차주가 성보리. 얘네 대수 상마 라고 동삼 삼치지. 디 팽가 해시 도움 하지. 니에 전화라 흘러 제대. 퓨즈 중어들이 최고야 여말라. 걔들이 키고야 여말이. 你打的起，那我就去调去。

0: 你们两个人都在这里。
1: 당당 아심 김도 타네 가야디 길고가 망수야 체두시 마제 땡기 깨뚜 남자체 또 세유 찾아샤 소소 삼켠 땀도 계신이 심 님제 대다윤 시라기 때문에 용아 다 탄데 땡데 니 뒤디 서리 그와르스 다 조이나 계 쇼미나 你殿下，爹大米呢？你干啥？爹娘没听到。爹这前面呢？你干情绪确实没差事。

0: nga kake kwaya mindo slebi imba. Ta nga supa sawa mayon da. Aja chengli ya.
1: Kechik maashi nga mingmai kem nyan me nga nyan chobin da. Gyo rungu samsha chiya gi nye zutin de tue me za. Nga nyan chupi uje jenta chigin slebi. Kwanzi chil zhu nyan yub che. Rangge mutun chebi ino jiri sgi. Che zan rangge danje jindru mingzhu xie na kunya yang yungur samchi.
0: Jia Chengliang, rani tang ra bu jiang la. Ni ran qiao, ke si ran tong yong men na, ma ren ara du xi ra de cha yo ri.
1: Mo ne qian de ti li ne sui ma de ni di cao xi he xi. Ran mi man sam dan jie kla seng ma li sam xia.
0: Qian neng a qiong duo xi be da ji.
1: Ran wo ne kla se me be.
0: Ma duo mu duo.
1: Ti li zhen duo za cha wo xi ra xie bu zhuo, ge le kai yu ji. Kla ma seng kuai wu xie.
0: Ma ge le keng mu duo, ge le ma ge be ma che, tu qiu ne ji bu se duo.
2: 아자 챙려라 싱귀베 마제가 자 짐부 듄바 네바 챵미 유티 땡키 챵네소 마레 슈야 이베 젠도 차차 슈투 푸치유 머시 밍마 김네 포다 젠도 치드 갈레 카우시라도 이네 타제 젠틴디나 녜 네급 참조 제집도 겹투자 마레 챵부 켐민도 승비 디토네가 다 양윤 페팔 케바 챵 맵 챵브리 지챵아 타미아 좋아 요제 마 짐부 네바 챵바 텐도 사르치 터비네 안 감릉기 챵자 스니 양윤 페다 겹쟁아 테베슈고 마 짐부가 바 네바 챵리
1: 人不顶不打压他你也是亲不是吧刚才是他坑命度俺这小狼天天能打用马戏长辈甜蜜其实也陪妹妹妈给见起了打嗯嗯陪妹妹妈给你通知下三名不得更多当过生病就跟几天那三大木头打生怕这不怎样了搞不你天天三门阿姨不看你的你得看热身俺这甜蜜其实能行接着学习他可是你也给表姐姐怎么妹妹托你控制他去教习嗯嗯小蛋的<笑>
0: 俺们家青蛙鸡，能打有吗？人个？嗯嗯。俺家成了啊。嗯。人们这青蛙生病，很多俺们都是对待我。但要是俺是给不休，生意从多挣多钱是不？休给我啊。嗯，老天谢谢，俺中你的啊。嗯嗯。
1: 俺中的，带给西。啊，一年俺挺多，都是点点你丢的。饺子也还够，快些来。嗯嗯。让俺是年岁些不西。哎，哦是。让那介绍小姐念俺记住，前头俺是年岁带给多嘛这，你介绍谢谢。
0: 用啊，咱老对不起啊，俺能打没？咱俩怕老有些，接着小金起来，顾什么就，中的，
1: 拜拜，
0: 休息，拜拜。

0: 대대 감상. 마 중뒤 바라게 샌드 시즌한테 부팅 상위 중뒤 예 다시 할 수 있다.
1: 이게 공감사. 나 바라게 부긴 봐 잡부이. 중뒤 바라게 나 좋든 달 꿀에 가서 있겠네. 나 좀 삼시 시 도움에. 다과 공 제일 많이 봐. 꿀은 넘기유. 제자들이 나 좀 부빈 송게 콜라. 바라. 터치나 치우이.

0: 빨라, 기나무서 와.
1: 낭답도. 서서나.
2: 빨라. 시다 냠가 숨이 두게. 디낭 안 숨디 얘기. 강바디 공식 규제 제조래. 빨라 지난 네가 대출라.
1: 계속 디나 뒤에.
3: 어. 저 수다 벌셔 마시다. 빨라 그네 이미 하고 매베. 난진에 있다. 태도 봐라.
0: 그나니 야테시. 니에 바가야 같이.
1: 띵아 쯔나 하다. 시다.
4: 오야, 왜 뒤에 직속하?
1: 다그리, 빨라 띵아 쯔 공스르다.

0: 단다 냄새 잘 물어봐.
1: 네. 가다 올라오면 제일 잘해 나네. 윤버스 게임 해봐. 캐나니 글라제. 나도 숨기. 님 찍어 줘서 등 말이.
2: 다른 거에도 와서 라자. 바뀌시기 왜?
1: 올라오면 제 대초 게임 다음에는 롭제 막 와봐. 캐나 상 깨라 유치어리. 니세 혼을 니 차 뜻 다가 치미. 올라오면 다 돌려미도.
2: 올라오면 제 라나네 수업 삼주가. 치시저든데 혈배.
1: 봐라. 트랜스온다.
3: 담아시다.
0: 봐라. 칩시다.
3: 봐라. 기랑아스 공에서 생이 외대 공세 진이 전라 비교시. 기랑 레진 요의 순야도 공시다. 상관할 경우 첨부 요시. 직전에 광계 체제 초기 용시.
2: 시진의 기마라.
3: 폐계에 대한 개체주리. 시주계 개 묘직 요시. 완전 파르크보다 창부유. 매첸 도공 기랑 따가 용이 있어. 이내 기랑 펠로메와 미토가 지는 꿀레크 삼초. 제자 마용 레비.
2: 용아. 선이 네 가라다기 있으려고.
0: 진짜 나고.
1: 진짜 나고.

0: 就是要落啊，就是要落啊，多年的姐，就是要落啊。嗯嗯嗯嗯，就是的。嗯嗯嗯，一大木，就是要多啊，多么奇怪。
1: 先搞这些东西对吧？啊，就先弄，搞什么？搞几大？就先弄啊，搞什么？
2: 罢了，小哥的嘞。
0: 耽误先搞这些东西的事，然后许多些没办。就先弄啊，搞什么？就先弄，搞那啥去啊？嗯，辛苦了。嗯，等到二位。呀，地主阿舅的。
1: 罢了，过来开始。嗯，
0: 你才中快些，牛快些些，新的订阅币，六十只收拾多。
1: 嗯，主要跟这都对的，呀，念路。行不都？行不都？
2: 哪个来有人不去拉么去？
1: 罢了。
2: 一旦没花多，他都能去吧？一旦没，
1: 他就能嘛是？小姑娘，他别傻下，别傻下去，你不上位，他好傻下。
2: 俺们今天来都给，今天打工去啊？俺搞，
1: 俺还没到，打好来没来傻下。
0: 이게 나무가 인벌다. 봐라, 쓰다. 뒤에 놓쳐야 좀 누구해. 주위 광주에 좌파진 했다. 먼저 잡는 데 하셔야 다 알았어. 이 나무는 쓰면 좋아. 먼저 잡는 데 치고 차가 봐. 데모 하셔야 시켜야 없으기. 먼저 디제오, 페이제오 쓰기. 먼저 먹고 알았네. 이 얘기 하자. 우주 깨끗이.
3: 이 나무, 미술이랑 가보시디. 라게 진소도 못 가리.
2: 아시아 부디, 이 나무 통다. 쟁기 로통능시 베디 가체디기
1: 아주 개구리 그두이네 고자 부대에 맞아 네 고르다 부르기
0: 이게 밥이다
3: 문에르베
0: 허자모 클라스토
1: 발라
3: 아
1: 계란가 킹 말이
3: 미술로 세부샤 라게 아마진 다그러와
1: 씨 지셔군이 생마사 드링 차도데 나 중요하다
0: 계정 말이 저 하러 가봐야 되지 그지 지는 그래
2: 영화 난다모 지나 좀 흐르지와 네 가봐지 못습니다
3: 出去琢磨，等大天你也出去接我。
2: 好了，既然你有嘛，谢谢。公司他就去。好了，你先过去。其他什么公司他就去。
4: 我来，谢谢。其他什么他就呢，这个来谢个啥意？多谢呐，先走，多谢呐，兄弟，多谢呐，谢。嗯。
2: 我把这里给我写了。

0: 제주기라 콘트 개체부처리 디링아즈 남선의 비베 규제 해제라 차드나로 수이
1: 그렇지 나야 되네 스케다 이슈스 됐어 됐어 이슈스

0: 야, 돈이 유배.
1: 키란 쓰미도.
0: 된다 삼단 대지 니스타 홈도.
1: 아니 니 홈도 봐라.
0: 니 먹으나 버리야쇼.
1: 인다.
0: 개구이다. 야, 야, 버리 입다 티레시 봐. 티레스 김이 어마리.
1: 레스.
0: 대 티레스 개구이다. 통주가. 대 비자다 홀다 두스.
1: 레스.
0: 야, 기니에니 규비야.
2: 기니에니가 대 빙마 볼이 준비되나. 니가 제스 니오래.
3: 시장.
2: 루중.

0: 어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 얘 로 주제 건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 싸움을 도와대. 얘 티대 직신다. 얘네들 이 나로대 직신다. 대. 별 체념도 와대. 대신다. 대. 얘네야 소프트대 직신다.
1: 뭐 대다? 저 한국이 진짜.
2: 전수당 내 지금이 집에 지고 전수당낭 비신유 정규영기 내년제유계조 내총가도 편명 이미 비주당 내년제 다경치적배 내년제 유계조 더난낭로 내년제기 내둔기 옵징우 미대와당 영웅 미당와 예수야구 미티바 소리 집에 차로다 롭중라 슈긴티바 마세 미남기 내게 뉴제 마로 좋아당 연구주 내배 착세네 폭배 양가토로 주세 내년제 유나 전수당낭 편당 개용기 무지성 다총가 이비 연수유 사용월수 나쿠 데루시베 전남툴라 옵징우디 전수당기 샘사기 저와줌네 군라 디당치 유주당 미주 나주 상황소비 주터마위 성가도 핀네 이민안 배주제나 초라 단도 바야 바윤산 净修堂 중매 금주진행조 미장라 70유배 문라림나 문라부유인 배주 탐지기 니에 성가도 핀네 루트당 이민안 연보당 배주낭조 산에 하수종기 링고사람 파고송종기 이람 가방자 내고제 구지 주지응안 안니추
3: 아야 자가 기사
4: 자들레 돌돌 주게
3: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이 영중의 멘스리 제장 자리에 견 직민들아
5: 자나고 야구지 체육이
3: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직원이 또 세감을 줍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수디레 링지 포보다 아니 주수단은
5: 这也不是领地这也不是差事都是也做苦下了你让了别去带来的韩立方给吞下杀不得的去了了呀你们我了呀妈妈洗洗洗的南部了呀那不帮不也不是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点给阿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老人了他是温州崇德强国长
6: 韩立方从康公司彭龙苏米主三别我韩立方从康林国小兰起给克布洛车卡车韩立方从康新月女刚彭中也浪女刚金玉冰他站国的同志女动的地人韩中的念头彼此透明彼此也不绝中国新月女刚彭中也浪女刚狼国的动物汤卡拉萨瓦你以为个八卦四柱浪子预防八卦脏色康都撇汤 预防包括脏水康的撇汤预防包括脏水康起日本美白两连汤缺的囊球冷血团不汤刚拉色柱狼吧包括年节汤轮中包括皮年四个铁不锁及包括年团月色预防包括脏水康的撇年人民啊两连汤缺的囊球预防包括脏水康起七连米年做冰窝帮年聚的汤包括脏水几个月别过年撇白了各数修
7: 他的卡巴尔今年我用阿杰子预防包括脏水抗体七类米年可以八卦大供级别是供龙具切出了人民啊两连堂缺的囊球八百年在堂轮中八百年四个铁不锁及八百年团月色预防包括脏水抗体撇年人民啊两连堂缺的囊球三年哈萨重给两针罗浪我大昂脚松陆地卡巴尔列国也估计初级松啊积极给
8: 成百从未腾起听闻城市加速当我国的财政一年两年才就赢成百从未腾起你玉米最基本能力从未国库里面准备况且女主票是车仓位从开始赢第二从未能国库级别况且谈权且随日起别最切所云南忙了规格列国人口参北团的女主切图从所仓门所着那片从一边规格谈人口一个天的一边切求 为在为居住切不谈况且别操作那错一边财政能力各自属于赢

0: 도네 낭소 미리 규제 잡든 속에 토담지 외네 공시 누군 상호 배수 당야 요리 쌤제 가게 매배 도네 캐나주 잡든 속과 배게 당 도그를 봐 결한게 아주다 경기 마시아비너 결한 고장게 고래 터지 진신규 시조 배게 당고 기그를 봐 결한게 저도 그급 해제비너 야가 용도라
1: 이내가 올라무치기 루페리
0: 너나수 기랑그 네버 탐고디 더 담버리 기나저 공림러 슈토 마리 송야디 기랑러 제베 강에디 공세 카야 삼치 마르베 라 기랑그 속버 호졸치야디 담어디 중재기 톱스이 마리 Kirang Kungrimla, see, dead tube to get la. Kirang Puxum, Mungu Tugurme la.
1: Inesopoda, Gekpal. Kudusine, Hibayurb.
0: Kirange, Juja Jola Turche, Ker Lentoba Chashani. Rumi Yog Turche. Hojogi, Jigdin, Tokyo Tubudi. Gundo Danto Maris Kelly Tube to get la. 你最近这话了，其他说的公司很着急的，其他了，拆迁业务的这土买来了，确实是呢，其他了拆迁业务的做，欠连土的呗，拉。

0: 대다. 오늘 이게 왜 포장 쓸 수도.
1: 또.
0: 장기 전에 강부 전부 뒤에 나라. 어. 다지 스테비나. 조선 가서 주래.
1: 조가 전부디. 장가 전다지도 됐으리. 화체부 이기다.
0: 아니. 권 전부에서는 가수래.
1: 네 전에 마주구나 무치디. 너무 참을 나저 돈바 차샤니. 더 화지기 칸다 더 가마다.
0: 아, 권 전부디래.
1: 요거죠. 나다 통화김 얘기 보죠. 그치. 다 전부 다 주시기. 칸고디 차샤비너. 미무 주지러. 동자. 하나 동자 하셔야 되시기. 칸고 전부디 주신 여비너. 치 갈아서 거시기.
2: 가시. 요번 망디 제 요시베.
3: 디나탄도 루카제약 흥무수요 마리 계시 잡든시야 커섭제비너 요법 딜레마 그리 디규기 삭시다 룩셔 공토부시 녀대민도 요법망시도 라알 뒤수이두 꼬르망스겨 확시다 베브레시도 네바도 샤야가 딜레담 등도 몹세다 신도 박스뉴 네바도 좀소 자마자 소프리
1: randa toyal kalesus kinige sangma khala jamar sukta rumiso kale khaje sulie du to chogo jab saime na yumari khata ya khato
2: ja sulu sebe
1: ha
2: ale lebus tu
1: ᱚᱦᱚᱫᱟ ᱡᱟᱱᱛᱟᱦᱟᱫᱮ ᱯᱟᱪᱚ ᱢᱟᱨᱤ
2: ᱚᱭ ᱠᱚᱱᱡᱩᱥᱤᱫᱟᱜᱟ ᱫᱮᱫᱚᱜᱟ
4: ᱠᱮᱥᱮ ᱠᱩᱢᱨᱤ ᱩᱡᱤᱜᱮ ᱞᱚᱥᱱᱟ ᱠᱷᱟᱡᱤᱜᱟ
1: ᱛᱟᱨᱤᱝᱟ ᱫᱮ ᱭᱚᱡᱮ ᱫᱤᱜᱩᱭᱜᱤ ᱪᱟᱯᱫᱩ ᱪᱚᱢᱮ ᱭᱟᱣᱛᱤ ᱫᱮ ᱭᱚᱨᱤ ᱥᱟᱢᱥᱟᱢᱟᱪᱚ ᱢᱟᱨᱟᱱᱤ ᱜᱮ ᱯᱩᱥᱩᱝ ᱪᱟᱯᱫᱩ ᱥᱤᱫᱩ 지게 밑에 숫다 뉴로치기 오늘이 나의 오늘 법실하기죠 제자 두스터디 네 곰도 숨 기막더디 또스 닝시 사라샤 네 곰도 숨디 곰도 니마보 약하리나 나 오늘 초배나가 배판 다시 하시자 알아 되다. 태원이는 나르야다 올리지브 줘야를 가위. 이내 급디디 네 폭섬 문주 용약이 고급 시켜는 라마죠. 급은 예습니다. 계생 알랍시 마시제. 모두 올리지브 줘이나 나단더 마요요 능시 나래 걸라미 장시라미로 섭기.
2: 连通시
1: 杨梅的人给欧林全部都苏联去之前的人也有用啥的恰着一只啦阿西连么啥意呢人也出面那边怕的恰着多等下欧林全部追面托他们心里是情意你也是女婿我拉母亲恰下托了下界 念我那么几个日子呢给用咱们谁怎么领了接不得大姐念猪没做不得做猪头不起给让给我接不起给念给表起个月吧让给先生说吧
2: 김선지님한테 드리세요.
5: 어야, 어두스, 꼴기야, 어야, 붐, 어두스, 슈리, 어야, 꼴기야, 어야. 오야 이다 뱀투시 오야
6: 이다 진이 솜시 마구구시 오야 오야 오야
0: 나 탄들레 롱아스 충민다 잔한테 로션도 해매다 봐 나래 다란 승비 하나 야면 장게 정민럽시다 마샤 정민들이 란다하처 타잔에 개체다 주시자 아지란 처음에 개체지 니 할 수 있으면 하고 요 봐 문에 있으이다 마르텐도 카티가 로카시 척투 봤습니다
4: 아디샤 딜레 세야 오셔주 주뉴도 뭐 봐야 삼는 게 하나도 딜레 콘조 칼라 근처 순이 약도 삼는 동

0: 딜레 시스이다.
1: 유다. 쇼 시스이다.
2: 미미미마마마.
1: 쇼 시스이다.
0: 그래 죽소.
3: 뒤샤.
0: 사모 뒤주 됨지시야. 두소 접사하다가 클라스 오르다. 루틴소. 키라소. 갈레카스. 가이스나 나갈 님이 시작다 고시.
1: 지. 갈레 시작하죠.
0: 나라소 클라스 흐스게 시작. 어, 로초 레디 녜바도 도나 체고디. 가레스나. 저도 시작하라. 샤신 시부시. 두바마 후요시. 디규 두바 사다도 두바레 총요리데. 소시제비나. 남사정그리. 장매 디규 희쿠유데 직되다. 나라수디스니 깁탁주리. 제장안수 수미도 우라무지기 수주상부 타비다 우리 가레스나 튠지다 로그람 조나 베터제 제니 나라수 낭소 사다시비 미리기 주제 사지디 리키피우리 나수 사지디네 고수제 우라무지기 닝도 개요라 규자 제니 나수 리유스레구리

0: 시모다.
1: 야. 야.
2: 빨라. 가상아, 저 잡던 체체. 오늘 이 깨자 시추스와. 나 저 시에 갑시 다치기. 오늘에 암라.
1: 오늘.
2: 미치 가셔리자. 미치 가셔디. 와스. 난지 미네 표제 깨집디. 오늘 항상 열었어도. 난지 갑시 다치.
0: 빨라. 어디 저야 저소니. 나 저 잡던 다가래샤. 我怎么跑不赢的卡勒不扎多我这人家的被杀的现在没人都是给要求没要求叫他来理想叫他来给我做这样的事都啊他都按着松我们冲过去的都是多可他按着松全他以为没人下死给他都按着你们都他没赢的这次兄弟你是真是你也是也是这对以前做人家来的考考试要不然他都按着考不起行一把叫这说啊
1: 지제핑라님도로페어베. 你这是大营长王爷给这说啊呀好呀今晚你开始三年春呢俺们随话啊谢谢呀他等我做不嘛的说说路行可以不随年才路那搞不起个事呀不生不忙着说啊从队长得搞不起个事不

0: 咱们先不接第二单，行吗？叫他，到时呢，房子收拾，肯定敢插队去的。听说出勇马了呗？好了，兄弟，读一下，爸爸，房子读一下。龙队，到时呢出事的，你估计清楚。金城啊，托是你必须要去读，今晚先拿其他家说。咱们收拾密码了呗？啊，插队去是招远，你读一下。
1: 别我。
2: 상황 비리스진다. 다들 칠러 축구 시작하도 조조 담지 시시. 다들 와서 신다 샵 뜨시가 좋겠다.

0: 닥지 치디 팅에 진공니 찬이라 고르게 기고 죽거게 이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기고 죽거게레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1: 나레원 디세나 리타 알 갑시다이 제타 드링에 챙아 로게 파주 한고디 콘제 리스타가 용비 오늘 칼레스다 카마 좋아
2: 나 콤보케베 알 갑시다이 카레스나 로게 파주 한고디 콘제 콤보케제겠네 칼레제 그문도 대비 쉽지도 와
3: 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南京 八卦十柱郎子预防八卦张三康的批判预防八卦张三康起日本美巴娘们连堂缺的囊球冷血团不谈刚拉十柱郎吧八卦念在堂轮中八卦皮年四个铁巴索及八卦年团月色预防八卦张三康的批判人民啊娘们连堂缺的囊球预防八卦张三康起七来明年做兵我帮年举的盘八卦张三几个月别 Guni Pibar, Gosushu, Tanda Kabar Gemne, Moyonga Chetsi, Yu Fan Bakwa Zangsi Kanki, Chile Mine, Kiki Bakwar, Dagyong Chibe, Sigyong Longchu Chesho La, Riming Ang, Nyam Lin Tang, Suda Nangcho, Bakbe Nyen Zetang, Lun Jung Bakwa Pune, Sika Keba Soki, Bakbe Netun Yuzi, Yu Fan Bakwa Zangsi Kanto Pibne, Riming Ang, Nyam Lin Tang, Suda Nangcho, Sane, Hasa Chongki, Nyang Chen Lolam, Wada Ang Choksum, Luji Kabar, Lego Ye Guji, Chu Chi Sunga, Jig Jig Ge, 明了大姐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卫人行期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堂应同参在娘这期明了七这级别七星七国比较银明了大姐前年给年团委员现托了恳穷给我找你事毕竟避免堂铁卫人行期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期按这速度给面具起的三十多对于金铁链帮店卷个堂明兔脏事木久则雨普尼东瓦王子娘子借雨
4: 开始起来，米热不热起不烫，米塞不米通哇，米就甜不，米干不说的，那天月子，毕竟避免烫，天为人心急，明年中路苏的面子，新就看了撇烫，我要了卡巴烫，从看能力偏给观众个就人民大姐烫，人民娘们能小别，过年撇巴个说说，三年哈是创建邻国的下浪，怕我从中给你讲，陆地卡巴，两个月估计，初期俺啊俺你出，几吨松，也过过过，吨俺你出。
5: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유도조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진신 타동 시리기 윤장리 조조군두위 겐지무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 그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쥐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른중캄리 총식 장부송기 고궁리 직린치비 세코라라 준비 모자르 임바라치

생군도 디귀지 낭도 매진 슈쇼로에 랑고르타 로규 바바 망다 지리데 메쇼르겐라 딱제 지금 먹제 시로 도바주 메쇼는 북카베 카라 디글람에 게네 랑고르카카 규시라 슈조르 치모 숨테 워나 규시 근데 솔어 유타

0: 村对爬街，乡村振兴。
1: 每天啦，每天说，
2: 祝福祝福。
3: 스마링게 군캄상 안난소 라니양치게 롭세나 시제총 하창가초 나닝을균신키나메 촉부터지조아인 드링안즈볼링소총 하스총기기 중캡루칸리대유 채널드링키레세나 롱안나스님도 중캡루칸나롤 카르카르 유메탄 티탄제외치게 민치칼히네 롭조신한테

스몰링게 좀 켜블로 하나 놀래 제직래 망고 싶지도 다 내나로 통야 망쉬리나 저 뒤긴 소에 나로 응고 취하시메베 다 지게 더 내히는 거즈 슈고라 미망체에 레양 폭르레 슈길 데시난다 빵가 척도도

스마링게 좀 캡룩 하나 놀러 너 추세 단에 망고 싶지 도와 추세 때 통도 같이 주고도 빨라다 아무라게 추세 단가 취하게 디테니르 체체 추세 뒤는 안 지게 터네 전시고래

스왕링게 간저 종교로 칸키 추나로랴 추치척도 도가라 추치디 능아지 지게 터네 히는 야즈 슈고리 민망체게 시즈다 체는 추 당보다 장무유는무셔 추치디 마디스 슈고도 가라 시자 따디 간저 종교로 칸키 추디 당보다 장무유 붙은 거리라

도미 베티 칸스 도알 베티 칸스나 지게톤네 슈우스 슈고리 찔링나 롤 베티 칸 양우네 고브르발 다 대야야 니에스 게베게 츠지다 소스 가비윤거게 베티 브란데 로치아 휴잖아

스마링게 종캡로 간다로 메토디게 이네 시에가 얍십지 지나샤 세다단 학베 겹쳐다 체제 유유던들레 제중치 지샤라 다시는 메토디 능가 지게 토네이나 화

0: ge pa zhu zha zhu ya de pe ju xi da
1: lo ge pa zhu zha zhu ye de wo ne yao shi de wo mang shi leng ge zha zhang shi de ye guo shi dan yang si si de cha si
0: dan ge zu de zha su zhen dun de li na lo li ya ka ji xia ga mo la so bei su ju yu bei ni men zi dan de mang bu yo ba xie zang zhe su ji shou ge de ge ge zi zhi du da
1: lo ge pa zhu zha zhu ye de zha su ye wo ne yao du zha jiang jia da xing zi po bo zhe jie qiu bu du
0: dan du zha gan bu da su ju me be zo nan de le jie bu du xie zang
2: 扎住呀,扎住呀,我呢,我就把住,培训那住。平日人工感激了,国家党出租的会议,团结三百四个人,感激了国的团结的过来这么个,感激研究器,狂在国人的中国的国他,国族国营的,通中级培育,通中催促能力,您对能不介意那段游戏,团结七落七巧。
1: 야미 김비 너 공 대부 매부다 너 공 가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 직진 제모도 봐서기 야미 니 취퇴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미 나츠 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 기고니 민추 너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야미 고비타 너 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3: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비 십시 뷰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당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불람 로고 루충 당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4: 다야 자가 기사
5: 자들레 돌도 주베
4: 자가 디스스케바 케요 마레 람보 로친친네 마레 한디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이 영중의 멘스리
5: 前三家的捐情名都拉站哪不也不去吃鱼所以这盟友的店家韩立方陪去当的这个人都是干不就站起婆婆当所以这盟友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当而你出现当呢所以也不去领给这样我是恰恰都是也出口下了你让了陪去当呀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去了呀你没我了呀慢慢细细细的南部了呀南部帮不也不去要的
3: 韩立方的我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玛拉的班的文字也不是老人了他是温州村的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坑冷苏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南体给科布洛车开始韩立方从康
6: 보라로고카세시게게제로가나르쳇바규
7: 콘치부마다 한국차라 고민이기 급주고 깨리샤 디가나 고민이기 깨비나 한국 팀제 차니스레야 도와 보상 차지 마지 딱딱 말베
2: 너지 파주 함 차지 연여치 광제 고릉업중 얼굴 타 고술 고인베 저주 이즈타 자수자놈 류추 이즈 차장 유베 톰중직 표주인
1: 야미 김비 너 공 대부 매부다 너 공 가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 직진 제모도 봐서기 야미 니 취퇴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3: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미 나츠 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 기고니 민추 너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야미 고비타 너 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비 십시 뷰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당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

Gyokchu. Cheto sipsi nyamdo kene. Merchu nangtu nyamde chiki yojin. Merchu tangmar kyoji chuten tang nyamdo. Guizhou yi sishir lianshir jimbatang tuyuchong. Jichu na gyongzhuk yu. Mershi digar. Saje yang sarzam yoro. Sakyu lekbe merchu kyoji. ngarshin sokja mangbu yi wan chua ne digar dendu chiki yu. Chokpa chowu, yangsar ngu yin babchu nzeba chungba ma se. Tewe, sakyu shimbe tangtaren jamsa chabar che yu. Miri ki, rengi ki lojwa la dene sajay ki tome la shikde, chowu njam yu tu ne jawar che jing. Merchu gyu nyongwe sajanam, longa dongcha ge lu gyun denbe na wu chongde tu gyur su che yu. 행어 조시 망부의 총회수 제지 숙소 재배 남바티 다자 로규수 교르스이로 나웨냠나 랑수르 내배 나조니 머추뉴수 롱어 동차 인식달 내내 참마르 초외 냠바 메배 루규 제신치 카스테이 양사라 제외 처리 난자 양나 몸이기 능린 독부이 난롱 로나 주디 괴저우도 초대 제신배 론디에리 기속자 된제 콘제 대자 교배 송니에타 모자르 치외 사자디게 초스루 강사샤유

낙제 조신 양서 개디 타르제치웨 로테 로그규 로나티우이 지슈테네 친세 제도 양서 망시 뉴르바치웨 괴조이 서신제바 안츠미드윈투 샤모 괴조니 동구 훈읍기 디웨크도 내시 토강의 진롱탕 탕들의 제외 서투르리 규도 차유 윤괴 토강의 교신배 초 바이허조 준치 순순 학바르댄비 치소하기 냠랑탕체 선인기 틴슈라 댄네 샤르초수 샤르리 교신치 장부이 시주 댄바탕 처주 배배 린시르 존배 뒤지탕 냠토 시계 제외 도대 착도로 규주 잡디 잠린 댄기 카스티 이세입 챔부숨 직규토 내배 남바시 준여진 대체네 디가르니 종교 훈읍 교회기 카세티 기규이 제도 양사르키 카세티 사제규급 람바르토 원자 유류 겐베 제종탕 림부르 망보시 통주 여바마세 유난탕 사담 대외 물어무교기 리조 최토 贵州 내 치슈 인베 통항의 정주 참인 치우디 위니 자초 샤유 龙松家还有空瑞图，迪卡尼三个月两百日周期凶杀性引入，日尼呢，咱们的出入血浆性团队，四百亩块地全都干白点，出草呢只有些产业，只有南土，确实都不解约不来，咋做些不解约？四百米年多年的烟云图墙壁，卡斯的图案开图。因为出手钱不贪，那么些差距两百几呢？再说了，金额里配送超过几十的穷人，

강사르 캡이 당장 초미 중앙도 초신배 속자탕 지신 나서라 네메 전부시 고된 체유 비숨 속배 추자탕 열이기 뒤지만 배 이완초하디 디가르 냠손 지기유

동지 제발신은 근디 셰보로 터리네 프로용 외투자 지주자 학삼기 내들 근거지지 여부탕 자수 정리지 피숨 속배 튕공탕 초지를 대네 디카르 리벤 좀 메릉 오래를 숨어서 깨 쉬신 윤

中州给那给国别人的提我坐在这里中州去做的小白你为的文章团队呢将人都不信用此为难题去做多不他你这样点吧是月入女婿的国会王去控制其他他前的将人都没不人不投入 자춘잠키 체달 직보르네 배신게 낭토 심세 망부 토강은 전부디다 립규로 군에 대유 로직나 람다 링웨 깨부팅니 제규지 여진 중중게나기 추소 딩네 포르딘 체베 탑르딘네 소년의 체베 닌가 뇽토 동기유 디더비 추소 딩네 소아제단디 군제린 군투지 여부지 추슈차직배 김상망보 냠종체디 댄자랑신체외 교수충중자 초비유 남규 소봉 신부유배 충중기나소야 자춘담렌 잠토 군제라 용켄 최초연이 너도 퇴유부지

토신 본변 주신키 토마르 원장 로마남 뷰바르 체디 레만 인웨 투지체 정류 소신유 로마림시 메바르 교회 예가이 나트위지 지우소로 통제 양배 중세 디부 야보시 코덴 체유 Kudu

낙세니 통망부지 웬장 추도그 낙세니 하장 통근부지 중국 괴조이 망란 제거를 매령 중 송조 쾌토 추도그 낙세카 카세유 추탕 도 신제니 추도 낙세키 추제 조시이 태양 신도 도이 최내 기여베 쿠니와 지글직 딘키 저와 스무식 차유 카스티 사제니 추심 라브 여베 왕키 육주 하장키 충충식 레미 마오란토 서주르 풍소탕 예감 사로레 줄레치웨 서주식 초바탕 테 턴주르 세차도 파르생가발레 신의 상원수 초차도바 총유 마오란 제컵린 메랑주 손조 퀴토 남주 디더비 나바식 통주유디 홍롱토 욕심베 초마타 루브르토 가소메바르 주루암 양나 장윤의 루브르토 추진법의 능수 튕기기

대개 파다지리 개접학점 내부 제부규 총초기나 신의 초진년배 토강이 떼와디른 조류 가제치웬 류슈딩무 잠신배지 군제미사른 조외 콘주소부 샤리불 균내 지제 체가점 차유

0: 좀씩 뭐 고쳐 제음도.
1: 허제브레. 제무소. 가보자.
2: 가르버리세.
3: 서준이 봐. 현수비가 정시 템포도 왜?
4: 서준이 왜 하고 왔어?
5: 단단한데 정시 쇼스. 좀씩 비 때문에 대문 받 제다 전 개파 중시야.
6: 이제 롱럼 치라 주제. 폐지 내줄 하자.
4: 롱럼 추 정시기.
5: 서준이 요새 결심이야.
3: 빙파. 상계 주딩 준이 지제. 내주 가리미 다가요.
7: 시스 시스. 주주와 저리시. 준아 주.

0: 민도 주주 왜 내수 가게 민도 쓰기
1: 이제 주주와 추나 주야 캐비네 중지 주주 하고 말이 들에 야다 자식 가신 거
0: 주주와 빨리 주제 고니 켄주 소도니 다제 요세게 딱제시
2: 이제 제스미도 바다 잡이나 손을 쳐 주리 들에 야다 가
3: 진짜로 더 나지 진짜 타고 찍라
4: 이제 섭섭시라 수딩라 명매배 수준 잡고 요리 아마딘 이제 야 走起来快冲哎
1: 别冲我走了不是怎么了
4: 你这什么事情了

0: 고기 쇼다.
1: 다들 취급해. 대부분은 면도. 아주 조절 잡지셔야지. 조절 잡고 마요 걸어. 점심 세부 과자 버리.
0: 땡주 유배.
1: 말해 전당다네. 이네 조절이야. 체력 저 이미 하고 못 써.
0: 디제 뒤에 잼 쓰지. 간도 유.
1: 가보자 마자는. 아는 뭐 그러베.
0: 영아 유시.
2: 대장 섭섭이라. 또 대부치. 린제. 아딘주유
1: 정치실부 미수미 학교 샤모저 동아 척치다
0: 석준수바 정치 학교
3: 석준수바 학고스 정치실부 학교
1: 또 직사가 겹치다.
4: 소중순바.
3: 소중순바 하고 있어.

0: 你真是好色。
1: 야, 좋았습니다.
2: 야, 나보다 훨씬... 야! 왜? 우수호 마유! 确定 수준差不多 나다 우수호 가져왔어 랑하시해봐! 우수호! 좋았수호! 과동출사도! 좋았지!
3: 소준씨봐, 우수호고서 야통 송해 소준씨봐, 권난리 이겼다
4: 走，武术华裔，
5: 加速定了苏军长大学习，俺是大武术卡托尔斯，
4: 卡谁？
5: 俺是大武术卡托尔斯些，
4: 俺是最绝在新时代，
5: 然后那是你五马力，加速定了苏军长不多，苏军你别等下他会讲解，刚才讲解了，全员的武术这边哪里？
4: 林建，苏军长， 武术这边
2: 什么语？
4: 林建，咱是领导，
2: 哪里有大姐？
5: 林建，是领导姐。
6: 啥活叫狗？咱身边嘛，现在人家都接受。
7: 叫啥狗？武术。
6: 邱某松，你最好着，武术腿某松。
7: 林姐，林姐，快些说，你做啥拉说？
2: 豆豆，好多年了，没见过就是了。
6: 平凡，给我死给我打，给我死给我打。
2: 조아씨, 조아씨다. 야, 랑화주다. 야, 야, 야. 무슨 도와주게?
7: 도와주게.
2: 제가 도와주게. 도와주게.

0: 감사.
1: 나수단다 쇼산수구다 예윤러 최접 시시베 가이 지나수 능주리스나
2: 도진아 이봐도 니브나도
1: 도대나 나수단다 수주다 정수카러 미직수체니 최접 시유 나수 경도지도 쉬쇼

0: 우리도 시안과 왜 비빈 유루 총과 나 십스 기사 단등은 이 미마면가 주유 상 교수 파쇼 아 어허 더스네 도요 좋아라 교수 다는다
1: 용아
0: 우리도 시아
2: 아이쇼 야자 잔례 약지
0: 잔례 갈수 없이 언니 처음에 균주 무침지 단대 신에 안 야우 유바하고 중에 상경아 좀 뒤에 쳐봐 팀 당부인다
2: 이게 장구시 얘기
0: 니 한국 유 상 차선 망수 아 아니 니도 좋아라 딜레 교수다는다 우리치 안과 남산례비
3: 봉무소 남주맹강 전용주시에 초라티샤 봉무소 봉무소
0: 야 섭섭이 아
1: 그니까
0: 아 야 엄지라 화심지 엄지라
1: 没有了 엄지라 가봐 대우래
3: 남주 전용주시에 초라티샤 엄지라 배진 최단야 링가 태유기리
1: 터진다 엄지 리라이나
4: 원이
1: 투수수 데시스나다 마나 조가 나시비스탄 주기
4: 니저가쇼다 니다제체오
1: 레스
0: 야 쇼시유로
1: 나
0: 데쇼다 야
1: 두르시아
0: 섬세시아
1: 엄지라 어 기라가 시스나다
4: 마데 가르투
1: 조가 나샤
4: 어 파칼로다
5: 아
4: 도스테비나 교란이랑 체샤
0: 도제나
4: 别打 年龙有结束 你那大姐姐就 你那明天大家住路你也不知 其实大姐姐那段前面呢
1: 有路, 都别想
4: 学校里是你学个下去前顾着前去
0: 大姐呢
4: 大姐
1: 呀, 对对 我呀 那是不是等对
2: 无数你也没读死给 想给他过去给
1: 우수니엠두세
2: 아이차오게 하마곱치야 심어도 숨도시라 칭시
1: 디수 니에디고 시어마리 엄지라 가봐 대우래 엄지라 디 다산더 그저 시어라
4: 시어주치디 능민서이 개우지 난 능민배
1: 엄마랑 레서이
4: 인제 용마리 인제 파먹어리
1: 니에 가봤죠

0: 陆丁了，
1: 听说的。
0: 俺这来着的名路武术啥？俺自家子定两个区域，俺是晓得的对。武术家子那最起码要团结民族，领导民警啥团结，咱是老了，俺在这边没事也不要。
1: 苏北人在的，多不齐全，俺是晓得。
0: 家子定两个是干亲戚，今天也团结民族。跟着到工作的，
1: 你们就长马这边，看看你们就。
0: 俺这边在其他中，西北区的，工人们不用心嘛是。送人一个是两个的，没警察团结人士的。
2: 저녁 주고 니 아이 전화 침자. 샤슈 가나 시라 교시.
1: 자발라. 샤슈 시디 교식 말 봐.
2: 제주 팀 마시.
1: 대기 권주 다 수월사. 니 아따 자신. 자발라. 권주 단도 수입에 가시야. 니 아 쉬울 권주 로프치 가시.
2: 용아.
0: 杨春英这个规划定可真出了心的，我这到底哪能听不下去说不得？
3: 今天最近的话，听我就不大行的说不有。
4: 都是在对俺这春英这个的规划定的，除了参谋军也不着。
1: 哦，可不是，今天可不是。
3: 上，哦，俺规划定说你，
4: 我的今年名下一，
3: 哦，郭某说，你名下一名都，给八十斤这个呗。
4: 哦，这个是八十斤呀。

0: 대체 질롤 등자 친민도 쓰기 재장한 남상 다가 조유.
1: 네기랑 새로 주고.
0: 뭐가? 상해 윤주 다도 엮지라. 내 가르유네. 가봐지 이제 좋아지다.
1: 레스.
0: 교수동다. 레스 지지블링라.
2: 当着戴山出个单，妥善凌晨修山凌晨出工单，创作苍茫参与。接你名度。
3: 罗军错，我最近做东西什么金名度？凌晨你做工就多。
2: 康美男子自己的姐，七楼听着清楚，克拉也是名度了，缺东名度。
3: 志明，
2: 你得呢，
3: 但无数个能力连接呢。
2: 用啊。 마가 운제게 디고르 근데시라는 게 든데스나도 네 우수 보유를 직신 우수 파문이 초대 드시고 이내 링제 베르 딘데스 이 문제 되는 유마시 어제
3: 라리
0: 라리 라장 우수 년 중에
2: 니모 중
3: 돈도 니모 중
0: 명인 링제 다스제 안녕도 돼 용아 줘
4: 欧琳兰，嗯，林姐，林姐，欧琳兰，别过去的，过去的，爸了，今天也过去别处，今天你们有事，你是不是那的？别是的。 우수 배제 리뷰를 여지 내 상마 대비나 개체팀이 가게에서 과하면도
0: 링제
4: 기나게 직시다
0: 링제
4: 턴도 대시다
0: 우수 라제 균룹 딘제 심지 지체나
4: 버저 봐라 기나시다 추균다 추균구 육수로 내 지 상마 대비 기나게 리뷰를 십진한다
0: 니라 시오 탄다 지지 상마 망부치게 우수 세유요리 기스 니즈유나 상하선 렌치로 봐 하고 송해
4: 우수를 깽에 발제 종유기 말아봐
0: 点个雨季的，
4: 第二年没有家族就叫代表呢，秀山凌晨呢，戴山凌晨爬的下，第三季代表呢，无数三十年内去那啥子，无数拍进等到。
0: 林姐，家族什么停止？可是三年吧，家族那可不才不得，记不得。
4: 家族那你可不才有谁？罢了，今天给俺查找那的，那是没得话说，太多，是拍大姐。
0: 林姐。 让心里两个亲人之类，心里没什么好的，三当三当，当忙活事当忙事。

0: 온순아 유루가시에 다그리 자자고르딘 소리 너치에 제레오리 전달이 내 잡혀 주세요.
1: 되다. 우수녀자 부준되는 시차송아. 상가 통중에 부딩에 주치동아.
2: 처음에 허시거래. 자자고디 심주사비 지하디 말하니 저비겠네. 중재 개통 말이. 딜레 마가랴 저걸로 주도제도.
1: 용아.
0: 유로.
3: 喂，林姐，让我去查查的。
0: 我查下，能得没？我说你下，林总密码没看到，爱叫这些教师有的。
3: 我呢，我说你的个，特别是你爱查到这个情形。
0: 都是你都有。
4: 勇啊，要去查查，你还好死？呀呀，对啊。
5: 喂，
4: 马家文子啦，他们三是徐阿姨的，无数南大名都。

0: 링크 당하죠. 이 다음기 링크 당하죠. 다리 주지 좋은가? 세지 나가 좀. 롱둥기 딛죠. 산용 삼파, 시즈 용 삼, 마치 용 삼나고. 주리 당, 쇼고시, 농 참수. 모세 당, 신도 망 삼추. 下堂恰恰我们亚细索文藏去过我们堂 CMRI 虚拟星座所你们去过出盲藏去过东京老堂枪打文藏去过
1: 陆屯记撒家卷年跌堂的错啊人不

0: 당시 깔래 십시카송아 다고 생각 돌로 주기 대비 어제 장강아 세제 로브시로스도 같이 오래
1: 지저
0: 아
1: 라케 우리도 스텝시 따로 센 직급에
0: 같이 했어
1: 정다 진짜 친 깨지나 식도 둘러 인휘대 또 선탕 하셔봐
0: 让爸爸这么做。
1: 嗯，
0: 嗯。一鸣，俺来我那头皮么多啊？嗯，让俺家爷你个，俺我这个么多，过苏姐对面。
2: 唉，一鸣他那小个那亲属，对哒。부디 응아라니로 된다라상 이기 말봐.
0: 가르상바. 전주회사를 세상에 같이 말해.
2: 라인은 통마 부진도나 슈드 물마제네 다그지. 단대진 바제네 더더 가고 수유제.
0: 네 보고 가고 그네수요 봐. 아 조리 홍을 콘스다쇼. 핑제 등금도와. 더더 배우자네 키랑 삼샤. 코종원에 깊다 쉬우지.
2: 잼기지 장하시샤. 물망고 디제사제. 시드니 기아요 말이.

0: 相遇。
1: 可对了，让他让莫吃得罪，吃了去死去。还是个亲爸，你啥么学不起？你最好的。哦，你最起码是，这才是长大过了，给吃个青皮。
2: 钱让可对罗勇个。
1: 等等，给钱啥么说？电器用。勇
2: 啊，罗里孙呢？俺来吧。勇
1: 啊，你不打算去？
2: 가다야도
3: 도스터디 란타다라 데마소
2: 옛나와 나라 왕이 민게 내 수지 배사 제배스로 시도
3: 미수타도 개차 취해서 창문을 안 시아요
2: 갈스워레
3: 계승네 개부 교수님에디 람초도 교육다가 교육그리스기
2: 수란스도
3: 아 수지 가시가 예신다는 개시에메 타도강 내 수든 좀 하고 요르다 다랑 제마 도냐야 대여시 총기나 두즈다 마주 도려야 화여시 아 다지스 장기 실로메 세계가 주위 야 다디소 쇼 아 어시 장기 상유를 물어보지 가지가
0: 가사지 동의 깊지 그리 다들 야신을 봐야 마세 장근 용 말이
3: 상인은 용아 당연히 계셔야 돼 마소 아 사도스 당도
2: 예쁘도
3: 미모시 소동 비치오시 이미 당아 답신 예주, 아 답신 예주가.
4: 상무시가 배쇼아, 상무시가 배쇼아.
0: 에, 다시나.
4: 다들 손오신 게다. 다리기 손두리 패배. 개순다. 조부 조무조. 왕이민 아주 정대기. 좋아 시슈기. 제부치리. 다들 예지려고기. 두구이게 님슈사가 전도나로 불도 퇴무지. 제메 전도나기. 롭주샤 롭미사야 제도. 다리를 해겨줘. 수세 비율이 해결주 무유는 거다 무면은 씹씹가 별로 언니가 해결소 도체나 중이
0: 도체나
4: 내게 도체나
3: 대기 장각이 점도도 줘 슬리블이 씹자셔 소종세보다 주도 체제 점도도 줘 지교 수 있어 야 그게 사실 돈 것도 저도 대비 상종 조준 시작이 진짜 전부 실랑 것이
0: 용도
5: 수빈아 가리 세단이도 수래
6: 哦，特谢娜，特谢娜，特谢娜，特谢娜，特谢娜。香罗王一鸣了，杨家先生当中的可真多。
3: 来过，我家祖名啊，东北的，松东的下。啊，喂，哈哈，送过去了，嘿嘿嘿嘿，卡罗那亚卡里云呐，啦，卡罗皮梅。 란다들 남자 송두르 쇼다. 계란주 종주 왕이미게 시에당 물르고 대샤.
4: 다들 예자마 쇼고네. 물론 예약서로 샤사샤.
3: 교제 토제 다시 해야미도. 큰미도.
6: 어지 디 계란게 고수 테이블다. 왕이미게 소주 나르 쇼야가 조준 접소 치기 요지.
4: 밥에 로고 마치네. 예 로고 치고서.
6: 이내 쉬부디 먹었으기. 오늘 로도 침부도 와.
3: 아레. 예시에서. 진짜 이쁘지. 마리. 진짜 이내 용마다. 做
0: 整顿下了，彻底结束吧。听这些兵的，整顿下了，更有钱吧。
3: 都这么那些，你也看了一下。
4: 全部的没有钱，就说没钱不行。
3: 你谈得上，我不开三个钱说。他在哪？他在哪？也是。叶，做么事了？要这东西，俺都都来个月，注意。
6: 王不开，让铺可把心不扎动。 kabashi mu chado a. Hui lop song da, jin du gu zho zhun, chep so qi yak qi du. Ngan zui guo le, tuom le xie dang ga qin xia, ran ka shi san bu dong a.
3: Ka shi, tuom le xie dang ga qin xia si e. Di zhu di ne, nian xiang zhi shu ga xin ma shui. Nian ta cai ga xin gu.
6: Nian lang san, hu jie dang ga zhu si ge me da. Nian si na, jie si rang ge, bu lu ngui di zhe yu na. Wang Yimin chom la, xie dang ga zhuo qi ge bei.
3: Xie dang ga qin ca bu zhu bu, nian ngui ma zhe de da da xie xia. Nga ku cai ga zhu yi.
6: Wang Bukai! Di zhu di ne, jim zu ni ga zhu lu du. Jie qi ma zhi, liu da dao cai ga zhu yi. Nian cun ju di zhe le, ti jim du, sa ne jie gu zhi, zhi ba? Ti so wo jie jie le, ke du du bi ne, nian bei de chola zhu zhi, zhi ba? Sa le du xi, tuan shi wang, nian shi wang a?
3: Yes.
6: Leba chun de zhu bi du, ta ge zhe bu. Da dao. Wa zi, zhu zhi zhi du.
3: Hey,

리가르니 워자르치위에 강종인디 리위무규 차동알라 增进我们 人体力。 디가르니 지도点别 사도인点 당가라格月 남方聚集 계산매도 车度点。 디가르니 듀럽사비에 윤종 사르바인 윤종 사르비에 벽이 미리카기 미모남 듄디타 야즈인비에 듀럽기 닝아 잠유라 중화 미리 지든 소비에 두시 체린 포 동주 주닝 조 체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리 예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견정 사비에 벽이 등을 타 참비에 뒤지 내비에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튼삼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두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지 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규 뒤주로 슈는 계류 견정 사비에 지도 点别 벽이 주진 띵여태 겐강 기멍시 등부주바타 사두 겐강 불유 초두 성종의 숭는 겜니 계급이 겐강 시에비에 토가 서둔 제주로 숭는 겜유 변종 사비에 탄삼 똑딘타 허승 사딘기 지지 루양 주여태 조용리 탄삼 딜링타 탄삼 사딘 탄삼 타게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계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규 조드 후다 체유 베베 듀르 사바드 양규 렘부 사바라 슈 그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듀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지에 댄비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 듄지 베드 후다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조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러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조조 군두위 겐지무 차트 코로 충무 샹샹도조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 쿠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소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 고궁리 지린치비 세콜라라 준비 워자르 임바라치

0: 太快就要贴个钟，打进去，打进去。
1: 大家进去！大家进！二姐，米哥，你这关键别拿卡，这个做啥？别个迷茫过有啥？心情不多了，别说呀，小姐。哦！喂，阿姐啊！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阿姐，
0: 아니! 나도 정기가 차고 갈줘.
1: 이게 겁이 있는 쓰고 요리비.
0: 지금 가나라 자가기 치매 비수 요리. 나다 드시라도.
1: 저기 도다 치매 비수 따야 친구 두 개야.
0: 어찌빌라. 잡어. 나 치매 비수 대박 하리 요래.
2: 고고.
1: 기승계 지대 대기 교스피.
2: 디송시다대 용기.
0: 내가 유튜브 말이.
2: 아지, 쟤는 교수톱시 동다.
0: 어, 아지, 너도 난지 샬람을 줘.